초보남스허 라메르드카르키 잠드르르차야 나타 부브체 니레메카 티니키 양드타 뉴르체 슈크체 당능시 나타브체 민저워 유바르텐티 교와야 하장망부여시 나나초 차드윈페 진양키 차킨타 자진페 급체키 니츠 디신 심규소 민저워마세 잔당티 티네고 수초라 잔당 신신니가 고수 조금 더.

0: 미카리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고 최교양 칼레치스레 양카지 소와카 시치웨 미시야 닝고 메지 미유딜레 초민두스에 소워시
1: 키기 닝기 지세라 그 숨결이 메양 까마리리낭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유
0: 기라 류식싱아 쇼비급레 기랑기 기시게 기랑기 수부지세키 갸챠갸타 심주산기 뉴슈 쓰고기시
1: 계란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가 바네미 이는 양 계란의 제라 약체 취사르지 포화디 대공리 덥가시기 치료가
0: 계란기 수분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치지나 처봉 세어 송잔 가기우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을 겹겨지지 계란기 수부 가래 침부지우유
0: 제사 원수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별전 제비는 야고 믿고엘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딘데 계직마지리 계란가 주 옆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와 제비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되고 미비유나 제니 처시 이는 양 복등은 주로 용화 제바라 능구 능구
0: 키미유비왕키미유디리야튜닝디초부유비왕키미유디리야즈웨초지통나웨왕키미유디리야디기디앙원조선보내비왕키미유디리야튜닝기초
2: 나모게튜지 회계기람내년준쇼 간들히게니센신바니 중앙 미마 군협 룽친 리군기 표계 진남기
3: 중앙 모몽 근처 룽친 리군기 표계 진남기 강계 수두 렌지에 전승 천적 보냐 지든 사숑 등급 마리바
4: Dendeng haki cici ni lah,
5: sanjung nyamja.
6: Sengkelan je kengkam zang, siapa sanjung nyamja ni teh Xu Jun? Tiada sanjung je, nongdo zona.
7: Xu Jun Ping he, tiada longce tang nong he, baka he, Hongkari Zongtong he, gane siapa tiada siapa kuat tang.
6: Samlo sabi, janglo sabar, ni teh Xu Jun balik, Xu Jun je mangan tempo yongwei, Xu Tam ni kengang tempe. Mang nong de jie zhe jie jian tong ang sa ba dang le xiu shen zhe jin ba xi ba xiu ji guo
7: li chang ke e gua duo er ge zong tong tong jia che nan wei guo
6: jia bei mang zu jie de zu zu ni gao shi si yong ge luo ji lan zhen bie no zhe da wa dang nian ka qie bi xie dong la guo dong dong wei guo su yin jian ma tian di san jie jie xi chi nan de nan la san ru xi
7: de ga le kong ne bei wo nian cui jia ka jie zhu xi xi jin ping ke zai zhe ge nian bao ka a de la shi long zhe dong nong ni kong ke Hongkari Zongtong he, Gani Jipa, Dende Shoba Shi, Xi Jinping he. Hongkari Renhe, Zhongko Saba, Kele Xie Nga Shu Tia, Jaka Chesi Yen Shi. Zhongha Jaka Nibu, Sojun Zajro, Ngomu, Chile Rinwa Yu. Xende Zunni, Longgo Denche Dedeng Song Shi. Xio Nibu, Tota Bar Sente, Pianzi Zika Tung, Zanyungi Datong Zempar. Nipi Nyamja Yungwa Ji Xie Pi. Chao Kong Kao Gi, Nyamli La, Zhenze Ngosa Tupo To Yu. Nga Rung he, 中韩这话公平着急采取通讯协议约定总统包括董联特北尊协体苏军在座期将兄娃同乔四天片子一起同乔共靠近五年年来定造的东托中韩期提到三百全特级弱定者话电托将转特派跟点东铁加靠你被盲目谈偏把电话切话真的约解电能有德格雷库尼佩文内次西乔书记习近平给俺去七岁头位协修国业了跟点通话当 龙家集热泉切为创立总家了电吧家农给国主签布了电力过了十月天空节热泉座屋英国协把接了比列节松波香恩娘就协古了大东比赛头为香恩地位门外英国协地从的满足娘们节比赛党七彩头的党国系年底农业龙家城节强国中阿比国处路龙家集香恩英国协在电波党类似新把党老巴德老子头为天来节 香港英国学者认特党就让我们怕我香港开来节中国团立三八党人龙三八了马恩主秀接着动画节写别马恩农这节这些来生着节了跟着退约
6: Marie Wigong, Suzeje, Lojai, Lojudenbe, Jolie, Bidabje, Yinzanambi, Tongkang Dambodie, Lenny Sengu Tsunie, Shanghai, Huaihai Lamje, Tongdekeje, Tsunda Rongjegi, Xiong Tsongkongi, Nangzhong Dambodela Jeyu. Bidab Tsubadi, Dodong Rembi, Kuma, Mike, Shipilei, Nazu, Jolie Goji, Lozendi, Basin Nasani, Wanyu Shetasun. Naroni, Jongi Tongdala, Datong Haju, Yapon Zanguyu. Ngedena Jongi Tongran, Yatso Jebada, Pejin Rojambi, Tongrashi Dang, Jenche Meba, Panin Rojambi, Tongrashi Rendu, Jejuyu. Shanghai, Shejaja Tsumbi, Jongola, Manju Shebi, Misa Gachesi Yin. Jakabje, Jechi Goyi, Cheti Ke Yenbi, Jongi Shanghai Rominyo Tsung Ceta Ke, Lingang Kusaji, Longlu Sadu Chakonsi, Loku Chenbi, Tsoshe Dang, Cega Shepeba Shebi. 세제제 만주 켈림보체 네데레 총니샤지 용구여 링강커사 도동언레 므자 총디투이 람바니비 두른코연 장종기 링강커사지 롱응아당 따디지기 랑루말라라 덤볼미바다 나츠제갑제 고예 자체 당위에 레덴괴디 라렌타지다 다니 세제제 망슈티기 로동서지 응외라 던조셰바다 시행이 메디초콘지 조디 체디 레덴 하다베와다 제자지 망어접이 켈레 지더지 CGT 차풍담 제제 매지담 사드 매소기 젠롱 괴디 시에베 제타 용기 고예예 텐레 남바시 저외 제송도 고예예 중국 연신 다즈 연이 대로 젠제 중국 란제더 니도 년가류 다우선바 주시 시진핑기 자시 조총 레레제 투모담 야체능가 세주 고예나 중국 예지 야주인 Zhongyu chetse towi sheshu goye la gende tongji yueba tang. Riso tam langso, to dang, seje su langlu nangbi goye tenbi ngang jachir tongji yuebi. Goye ye gomong ngawi jachir njeje tang. Sheng peshe shebi seji la njewa shungme la, njewa nroyang mese jite nangbi. Dira saba shachin, rongja ji piri kongpe la gende tongji jenchung sheba tang. Lo ten jame ngang chetse towi sheshu goye jachir tongwa. Zambi jakakak tang, peji jie guoka nyoshu xeba jie ki to ni. Shengi kele zhongu la manju leda xeba yung jir kuyu zambu zhengi yu. Shengi jie xinche qenpo xi yinbi ngui ni. Jiangsu yi, shengi xu ti tang, xinju sabi, kuju, nyamli jie njeta yung jie xaxi lesa tongwa ma si. Shengi nyamnyu tang, gongwa manju. Kepu xanju su namu nyamli la gende xu qen tamji yu. Dalu lo de jiangsu yi, Sheng Agu Dong Xie Gachi Gonga Dang Xiewa Geng Ngui Se Beishu Xieba Dang Ye Chun Di Mata Jia Yong Jie Ong Tomo La Ni Yu Bile Sheng De Dao Nguyen Tien Jie Zot Le Ri Dang La Zha To Yi Tuen Le Se Ji De Xien Ju Se Xin Yu Jiang Su Xin Che Cong De Tien Sheng Chu Yi Chu Chang Liu Xiao Hui Yi Nga Zui Ni Dong Ni Zhu Lu Xin Che Yong Ji Sheng Den Bo Yong War Gen De Dong Yi Xia Xue Bian Ni Nang Zhu Sa Ba Nang Zhe Dang Sheng Jie Nui Le To Dang 昨年南中街元宋街来接的下经营电动车街香市区不一所兄社区来若期家别列顿九年别街当香市区三百点的街南中车的一社区街老大街街点的人能街街社用当开了街热度朗说提从的东京银行送度过了十月年雪长沙切续当提过从为团队口语彭斯措比三队南巴街点别 Zhonggui Jiakong Legawi Kele Jia Yongwonggu Xiu Qianpun Dua Ji Yue. Dada Chenza Ji Jisi Dangpo Ren Nye Ji. Guangdong Shenzhen De Xianju Sabe Tengne Zubi Xiaja Ji Manju Kele Xie Ki. Dalo Xiacen Sanne De Gi Xianju Sabe Ji Mang Jintu Ngang Mong De Dong Yue. Kele Di Zhonggu Ke Ji Xiechao Xianju Yuan Ba Yin Hong Fang Ki. Lo De Ba De Manju Agu Cai Ji Lao Zong Xie Sen Ba Di. 作为深圳党他拿库巴千米克节先住三百点的节满就贴现月俺最没得深圳节先住三百点的某些那些年过了十月来过假期当节都当泥巴团节日节送月天来党三点口语变成泥巴团巴地现在节满就开了中国了公平当节地样作证地节里三点节牛年时节度新月大绿老爹的 Rongjala Sato Zubi Shijiaji Manga Jobi Kele Jichongbo Jiachang Adang Zhongchong Sen Pawa Dang Manga Nongde Shizhi Guo Dong Shi Yitong Jami Nyeza Ji Dang Xiewa Yisamba Shijiaji Manga Jobi Kele Yitong Jijia Lagi Zhongko La Manju Xia Jimongda Dongyu Dedong Chao Ji De Laza Zeta Tuen Li Yi 谢家姐忙英国学姐检特党就让俺潘的兄娃党谢家姐忙个总家电笔团队学士党委解决俺为俺啥队的心愿谢家姐忙个电波党来是通话党这些检特来是周围年报总部来接触你荣家姐谢家姐忙个英国学笔总家三班俺为队的中国班就必须公平着接了跟你三班年月总队部以谢家忙个事业市长忙好听给 俺去下套队里谢家姐从比满洲协比开始的下批来的年年不见党中立经给学士姐姐下届了跟着同级党天谢荣姐姐下批来的年前来见党再算见得那些下届了跟着同级作为荣姐姐下批来的姐比在套的同级影响俺最大动谢家姐满洲先就三批队里了要学协比四军俺为推送的当年
7: 遥控谢家姐仍把头尾写得满了得为忙完弄着下界了到店这把当三对着整整囊天灵间的你这玩儿遥修下修切了当局这些解送员那个来库内被我念去假设是教空给总理李强去在这个年北京特中国的家的从中努尔撇撇爱国多尔给总统努尔亚同江总能有把事李强去大陆呢中国同爱国多尔解盘
8: 从特级弱地人这把作业逻辑达到课外落音主席习近平同总统各教育江总南铁中外业这话定少的东西强国外事话农友中国学期爱国多少说的天特加靠你不做到业他就吃顿了自从学话通恰是铁平时一起写册少的动画这几浪迹比赛同步两只写吧跟着动画你这第二趟帮着牛从
7: 蒙错所敲空去娘里加些东西写帖加靠你不听着建筑这下想的台湾来吧兄弟有中国学期托他把身体拉丁美林通高丽北接靠去一起认为娘里若大写把通爱国多少说说靠懂联合中国懂拉丁美林去两万金的错把祖兄爱外丁少等周环跟着东队约解电脑有诺亚也中国呢爱国多少去娘里若大加钱堂
6: 初步散步行爱国多少学期中国学动联合学你不容易扭从追切来偏开电外切话拖把写把通帮助扭从堂我在你这点里盲人组织新来年来说敲空鞋你陪娘们来盯梢的东队有解电脑有吴振龙公司给写过那学把事那个来过你别有那次家用某某提出家里安阳两公给安阳长赵了几爷到几杯才这个年给安住 北京的爱国多少届总统诺瓦亚党也成党员赵乐基主席习近平给各家总统党加盟党员娘的亚克尼比做到给兄弟这话公平同意恰吉萨巴归党员大陆呢中国党爱国多少班全用他级入地这话做呢龙我接口语落的中国爱国多少党连的亚克尼比做到把兄弟演的感情老来也不打我党说尽咱细节讲凶话
9: 我年年来当上别话兄弟这位却在军前没把啥的东西写呢结果你被某某来偏把我为某某针对于终于家有某某推出去爱国多少家出版

왕탕 다와리 효고 세소나 롱교 예바리 효 초사 정상 건보주 두자 탐서도 얻어로야 취세 연고 다단 팔군 로도 럽친 저 바리 효 산도 상어 마히나 아샤만 간다고 형 저라

대대리니 마존 척보 카바텐도 부겐소 첸보송야 장예 로연 타마라고서 버쳐들 쪽버들 당보 녀모 젠걸성 근기 서로 좀에 능야 대내다워 젠걸성 곤세 몸은 바 살와세 대내다워 번바성 샘지 영란이 이제니야 대내 민저 번바성 곤세

0: 야 산제 템바 마나고 바야 가상 산동 자시쇼야 럭금 조원 판마마고레야 군디아르와르나 자시쇼야 파르말라네야 만정고바야 라산제 메로 자시쇼야 더자 탐서 차추고레야 초자 저여 자시쇼야 로와르 파치 만정고와야 마제젠 도마 자시쇼야
1: 생링기 대용 디즈기용기 디링거 링게사 잡고 돈리 링카스비 멜로지비가 종첸된더니 동참샬히 Tienjimile chenong te ngatsi mantan ni Toku ngawang gili la chien chijishipi Linka sipi melung kukwa te shijihi

0: 아니 동용스 소중원이 등차를 찍고 소중 소소 발불 정정 원숨 또 붙어요 소중원이 등차를 찍고 소중 소소는 상태 토니 등지층 등 잔지 토니 등지층 란르 토니 등 주중지라 근데 동위 전시원이 등시 인바 등 쇼용니 등 난총시에 비하 멍시에 랑심지 리스시 인바 르릉 토니 아라초 쇼용요비 阿金琼头面积单层写给巴黎三路等恰似金子成的恩等不认真巴等等个这个等啊这个那么大等等院等立写笔当就猜这么组织金琼等等给石头写笔啊这个笔中特技等用了这个切实这个金琼笔的等院用了你车技猜是论笔等院写等这个给我是用黑等啊这种笔这本怎么给巴等啊那段车手生成这个金琼写的
1: 我们会送剑机会动你半段不写机而人把哥哥等我等注意写笔干出短球写八等头颈啊你等才能写个头颈搜索金能见等蓝头见等就会写头壳短球一个不写八等三字经干你这八等说横个你半段不写机人干能等我吃不离写笔啊难得等就正等可是什么有八等
0: 莫会你半段不下劲干了，而且东向街让会先转动，而东来莫会你半段不下劲干了么起的。小伢子几个几个吧，几个东西个不动了等。小伢子一他不几个吧，他就能个不动一段的。咱这几个呢，当半段做些个，这路你通这东的，大约才走三年。曹军啊，你等才弄几个，曹军曹操啊，几能见等，难得见等几会儿。 跟着把东西他把弄一挂头去了。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케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젠 슈구힌 텐디 레젠키 낭튜엔 조니 디르쿠 시낭키 중국타 몽골키 탄구젠 고규 냠레키 라글린 시베 고스타 여러키 중쿠 로구 랑콜라 문진 치탄 그르회 겹종 시베 고 알베스 주회 캬롬 슈르교 소친부타 여러키 추소 도절라 죄감 침부제베 고 게크 페케키 각즈니 멍시지크 중쿠 켈레키 중겐 쿠르회 앙클라 추슈 로칸 치슈키 고 자벤키 마게 징루 사르페 럽균 간고 타직토 제괴베고 야튼타 냠레 튠조르 피게 제르 적페 렁부시 제베고 소히 샴르 팅디 리진키 낭튠 십트남 센존나 몽크기 급샤 초싱친 다시 종키 양신 갸치웨 자당 토토 올렌디르케 사네티케 레미시키 제가 사르괴버 치티 페미토 그루웨 트럼프시키 잠토 용티 믹세키 송경 춤제시 대입시 사괴페 춤베 낭토 마르테파 춘디토 럭투 가유바동시 그인소 말라키 윤진 딩고르 갸신 휩시 원체 사네티케 쪽부인베 레미티 사괴파 말라키 간츠 럭투르 느즈미도워 싱기유페 마르포 용티 간소르 괴미시지타 콩타 레조초 닌달 레가 종키 람파스토 사디 규구유 콤스타 촌베 잠투 용디 럭촌남 대탕 이민 뜨거 유바타 페미토 규르웨 촌바티 럭투 네 자사르 규바마세 몽크토 유베 중크 마조 켈레타 사네티케 조페 냠토 자탕티 송경 지베 방불양 교육시 올렌디르크네 페미 춘바티 파스타 징부미친 디르티니 중국장람 퉁공디소키 몽크기급토 마즈차상당디 마강 춘진지페 신신공시 니르공치신유부타 테니 중크 몽크기급토 마즈차상당디 마강 춘진지페 경수 춘워 디르시시 민안야 몽크기급키 사콘 갸체 듄줄하 참라 세시 민주회 지그르키 슈킨 대비친 델레타 추레니 몽크 기크 변조르키 가딘 케진 시갸시 중컴 쿠휴 냠신 인피에 자당 퀴토 튜엘레 피게타 뉴주 송동화 지달 토념 용왈 지그니 가즈구두키 튜엘키 교육시시토 교류시 중국장람 튜콘 신신공시 락달 진동파 공민산키 오저 체드윈다나 녀외로세신 공스티 디지 특구키 추미 갸라섬라 송공키 체터블라다 체프타 몽크기크키 동부통주로 주족비에 칠시나 후르다슈티 디르구타 녀거키 응어키블라소 갸디블라 모투 구디단 옆시 녀동 이슈쟁 류파스토 공스티 신동 체지타 녀동 라득진 지친 주차라키 워킵 갸딥 리그투 총엽시 딘니 추로 거르규피 쥐말라니 가공 딜뚜 말라키 파스타 중크 원튼 장도락제 원랜 데크쇼 튼크 중티 몽크기 급키 딜레 장도 초교르 누부 눈신 엽시 원랜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쯔 트바
0: 셰쯔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퀴미 케쯔 뎀바 미리 양녜
2: 미리 양녜
3: 링게 드시들이 nganamzo zhuyang longqing nian chi ji jiu liu gong pe ge longqing gi gui zhi xu bie mi li yang nian xi bie dun yu chuo zui ji ge ren ge le zhen di na luo le ya xian jie jiu ha zhang ga zuo qie le zhen di na li na gui bie leng ge li ya mang xie ka ji gui zhi xu mang xie ge chun bu di na ngan zu mang cao su ge cuo yi ne ri nang san bei zi dong dun du yu gong xi lu la suo ri da jie zhan mang xie di na ngan zu mang cao chu le ya de ge qiu wei ge mi li ge ke ju su men dian ba 산에게 캐주 소문 덴베기 르냥 덴데지레 담망체 스디 잠바 캐주 치슈디 진에 차샤스노 안주기 선베지도 이내레 야 요금실로 라서 선베 그림 넣어올이야 소냠 하장기 되버지요레 돈도 하장기 년차 되버지요레 제상 안주 넘균기 초에 넣어올이야 망실이야 미즈 하장기 갑지지레 슈잔 드링기 레젠디 넣어올이야 구베 헹겔이나 망셰 가지 구디슈유 샴리양 남조 냠도 망셰 디게 르르제제 생가테도 단단 간주 겸주 중야 춘에 센신베 루셰디니 응으리기 망셰 아직 봄바시버디레 루셰디 링겐니 감은트 신조라리 샴리양 안암조 냠도 루셰디 차상지 생가테도

샴리야 교수 중외기 망셰 기비 퍼유 다르지 시바디 꾸드슈 닌두 냠셰 촉베 랑바딘데 지르샤 샴리야 안암즈 냠도 루셰데 생가테도

0: 나가문에 답하듯 중국의 척도 구루어식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배 주상 당리 미남키 총회 출키 저주키 저진더 불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지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등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시 미경시
0: 먼저 인탐기 미비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 담 조신 기부 담바라 미비대네 담배 주성 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니
1: 그런 기부 능력이야 슈베거
2: 그런 김의 능력이 슈베거
1: 그런 농민타 냠투 서철지 외거
2: 그런 초보나 련투 가좀나 외거
1: 만주리센디 키남바 모잘 예양기 겹주시 준처
3: 모두센타
4: 모두센타
1: 교회 연비루야
5: 교회 연비루야
6: 샴리야 공부 장시지 구리슈 창시에 대해 링케이나 스리양 좀 라다 총기 라르샤

0: 미카리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고 츠규양 칼레치스레 양카지 소와카 시치웨 미시야 닝고 메진 미규딜레 초민두스에 스워시
1: 키기 닝게 지세라 그 숨결에 매양 까마리리낭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유
0: 기라 르식싱아 슈비급리에 기랑기 끼시게 기랑기 수부지세기 갸짜갸탄 심주산규 뉴슈 쓰고기시
1: 기랑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네 응아파네미 이나양 기란에 셀라 갸체 추서지 포아디 디공리 덥가세기 체로
0: 기랑기 수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가제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치지나 처봉 셀 송잔 카기우유
1: 게라미 유디리 손에 제발을 겹겨지지 게랑기 수부 가래 침부지기
0: 제사 원수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별전 제비는 야고 민도관
1: 미유토 초안이 튜니 되버지 거기딘데 기직만 제지 게랑 가주 옆도 뉴버지라 게랑 심규 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이고 미비유나 제니 처시 이는 양 복등은 교로 용화지 봐라 능구 능구지
0: 김의 유배 왕키 미유디리아 튜닝디에 초보 유배 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초 지통 나외 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에 먼저 심포 내배 왕키 미유디리아 튜닝기초

0: 三周天节公开不上，谈到林姐呢，生过苏北的前地中央农村年轻，积极为来控票给农村节，天天给林姐写白的真心，苦不来真做点修改，把上他们心。苦不来真做点修改，人际问题赢了。嗯，天天给来真呢，那不天天给了，云都俺就错一难着，也没能来个一难着，啊，他们当中啊，全部预备给农村，啊，感谢今年就修个赢了。大大的，唐唐们儿一难，对刚结束门卫过了给，只有个农村节赢。 他爹，你到你学这周六到我这边去，你说你呢？宋姐呢？啊，刚结束门卫贴给哪个？四九三八七。
1: 嗯，
0: 我说同学哪大家的下？
1: 是的。
0: 他爹，他等说就要给不是贴的人呢，开就七十七度，他爹刚才是呢，刚结束门卫幺二八零二的，陪住东爷给结婚幺二八，我爹，伢子不当下。他爹伊那刚才是呢？ 刘刚给技术门卫浪呢，看了嘴巴的呀，才敢说就明白的。让给刘刚再说七八的，让给刘刚给提来给中午要了吧？听这主意说给贴了银呢，刘刚技术门卫连吃不少，三顿吃下。他提供了呀，给这顶着要的，要的。他一年来提贴了呀，也就这些，明年我去说个要了吧？他这，第一个就看了嘴巴一年是提来给中午，嘴巴一年是，听这贴了呀，你。
1: 刘刚技术门卫短缺吧，随便没在意呢，短短怎么才敢说就明白，三年前了。他打听数据局局的那里呢，成都，嗯，给的，所总给听的，他提醒，年十月六日没应办给的来说明呢，不断来说明呢，这件，所说给让队打了刘刚技术门卫的，拒绝不谈，点别打了，提供给数据局局的龙泉汽车牌给点别人呢，卡塞消息。
0: 다다리다지수위대래소주개배지라인나두간지소멍유기람로디인나망심당나베툼바다두간기제주촘라나르베야도쪼도바시둥기초바리인나나르베딩슈댐바용화체교티셰도
1: 다디로망보지기직근도기초도인나디티베미심나수바다다투구치장도친제인나탄대차리인나두간지소멍유기갸지다두간지소멍유기니코나솔라인나편바민용워치중기요리다라지
0: 天内木头都那不很给了，当上去学学学。他听面具根据贴了一年来军都全部都有这动画了。你家里呢？结合面具根据去年新到全国的设备呢？内里了呀，细节中午准备给不是送餐两个给出席的团长预备谈。天南都有呢？他冷落给规矩些是吧？嗯，难有吧？啊，不晓得结合给西人给内里加的我们就阿给呢？天堂不如当时姐姐内里集中了呢？每人集中追究给南苏天的是多少些？
1: 接下来，他听讲过，第一次我们就写不赢了，结果吃亏，亏几个难落了，他变得吃下不赢了，漂亮又叫个难落了，是吧？军统给那些的人不明着为民间卡图，民主写不赢了嘞，民主根据给东主给这些叫了吧？我这样这些，
0: 对，
1: 集中说下这都。他提供了赢了，啊，民间七万的七不赢了，空托怎么的？也是人民间的七不赢了，空嘛怎么？也没那提来多的，也就是人托的，啊，就。 中间那个面个切的也呢，空托啊，顶这拉手管你就有的，但是他这个，那是几个的呀？你面具给空几个是呀？给，甚至提白白接了是吧？甚至提白白接了也不行呢，卡巴点不赢呢嘞？西林给他，去蒙西的球员那是，忙不起也不行呢？他这个绝对怎么卡巴绝不赢呢嘞？我这主要的几个人是，我这来了。
0: 嗯，他那是，他那里给车主原来两组长期拖延给内滩，基本个就是给内提醒乌兰给年车滩，宁滩车载给内所，中内给军统给内月了，成都原来当就有了给年车滩提醒，嗯，就有路给内，嗯，香兰下水所给人不谈不谈，你别给下水原来来提供点那车动啊。
1: 是啊，那他提提了，因为呢，那是的，这有给他结构给明了，是不？因呢。
0: 시림기나자세야다시림세네라치멍시큐베나자로와다지다딘캡라제베시림기네리디다니잔덥기라다치구베세도치마르샤사네가기이나다사네소수 동유내주다송리제제릭제이다십차동초기요리 시림 게 내리디다 외주 제반이 면주 견주기 동주 도담 제답지 인베 견주 나로라 슈겐기 망조 주이나 림부 강식기 면주 레공수 면주 제주 당과 제바 인내래 다데니 정리기 미게기 면주 되게 당과 제왕기 콘스도 유베 시림 게 내리 왕기 이나 데레 제가 듣기면도 의수해이
1: 시자 안다 간다랑은 아주 초용네 면주 견주 테리아 균도 단제 안 아주 망조 주이기 면주 집에디 덥디젠도 등고르바
0: 딱다래라
1: 那你那两家做的你们就学习跟那团体那里哎我那是军图那些人过的是那这样我们的普通人过他主要有个节日那么就让那那么当平的人美国普通平地上吧我们就普通人过的同志没见了嘛见到也没呢他通过了主要人呢就给没事要给那就听着陈牛阿姨了那就听着陈牛阿姨了他一年来东南部电节 chen yung mei la.
0: Ta yin nai le langa tong tong tinte kubri zhoga chi tu zamba chik langba la zhobe gyurim tu la kalu bai ane nam kyu ngenpa tenya ta chang shu shu chi ya. Ndiyo ki nizu ngune chen yung yu la.
1: Xu zang, xu zang. Ta ti tabiw ki nizu ti te le yin nai lang zu Shanghai chong ge re ge de zhi yu ki podong langur ki chik sui le ge we ki kalu wa le ya cun zin chi bai te ki ni cheng zin jen ki to dam chi dup tinte shi tuyong dong al.
0: Rishi la.
1: Xu zang, ta ti tuyong bai ji le yin nai le pen zhe yin nai ngui se tuyong bai si tuyong yu shing.
0: Ta da rishi la. Ta lam lu ti nang lo le yin na podong langur ki kalu we Shanghai ki babzu chi zhe ka yor ba le chik podong nam dan siya, hong chao nam dan siya, hong chao megu babzu siya yor le. Dike ne ta chik juba miluk ba ta, lam ba du yi na juba pab du juba. Lam da tong we juba ne, ane kasab ngui ta ngala ngenpa nyam zhe da siya so.
1: Xu zang.
0: Ngala kasab ki ngui chi zhe ro siya. Din zhe ki ta jige ki ne zu yang si tuan ki yu ba cha doga. Ta dike le ya mik che, ane ne zu tiri tuan ting tang bu yin ba yin na kalu ba te ta wa sung ki nang lo la kong siya ki babzu sung bu ne juba. Or mejok basu yu bata. Nezu tiri tuyandik nipa yinba yinna lopji ki nanglo la kongsegi babzu sumbu ne juba oro mejok basu yu ba. Ta gezi nezu tiri tuyandik sumbu yinba yinna
1: Nasi.
0: Lega kari yinna tingma sumbu le ge mejok sikir ba la. Yage nanglo le shi bu guo san si shiung ruba. Shuzan tingma sumbu yinba yinna babzu sumbu tida ne namiya juba oro mejok basu ya ki tenpip kasebu che yashi. Ta ya mi mangpo chigi ta de kare yore, ane nga mocha di taan rumma chiba yinale, nga mocha shenpa wang, ta kalwa shenpa ki mocha ya che, mocha jibu shikyab che, yonpa yinna jibu res. Ta dinte ki samlu top tibu tangto kabare. Ta yinale tenka chara yinpa yinna, chik cheng zin chi yangi ruwa, chik chun zin chi tabdi ya, chik nyam tu pechu che yungdu, tenzu yu bade, nizu tunzu, seji nela piku shibu che togu duwa. Shu zang mocha jibu gyabu yinale, kirangi tong shir ye, yinale, chik jamanda ta kanda, kalubayata peke di yorba, pokdung langgo ki gungsi yorba,
1: sungguda
0: sungdi chiya lasubo cheche, hini kirangi, nizu diri, di kongla ya, jik sunyung yume, ka sebu shido tubiya, dindegi, jik lakze, nasubo chi pechu cheche, hini todam chigi yubayata, dindegi sungzang, hini lenge ki diwangi samlu zawa ne maji roos shue yin.
1: Shuzang, ta dini yuzi chene le chitab chayawa chirwa. Nasi. Ta Shanghai ru si chu di tungyu chene tanda padu ina tawa sumla za ji jingdung a. Ta dindze ji judu samba juzo che sari ina le juba milupe ki netu ina gyazi ngabchu lhazam ji nyungdu chinsha.
0: Shuzang.
1: Ta mekordan langkuru pabzu chone ina le rinyo ki tibu di peche che je tuido tu juzo chi chung tang ju ta juba organ ki langkuru di mengyung suwa ki chedin di rechi peche cheri tan tunbe nga 랑고르 규동 체베 아주 칼로와 방 디베게 투즈디 이네 레까마 주잠 통도 친 유바타 주베 이네 랑고르 되베게 뇽 소르디 이네 레응세 되부 레소 친 요시
0: 제라 다지 주베레 강자 송급 지역의 체도 민바다 코나 주 다지 법조 가기 이네 레 소수 리크티 지게 되게 이네 레 야고 체도가 변화 차샤바 이네 칼로바 솔라야 아니 법조 디 규라야 모터 딘데 딘데 도 망뇽 로바 주베 만유 딘데 딘데 도스 한 딘데 직 내주 등수 최진 등수 직 캡라치 되 있나 칼로바 소소에 다 소소 방지야게 뒤주 가져서 고매 시야다
1: 시자
0: 소소 뒤는 놀라 침부 있나
1: 그 뒤주
0: 만루 정비 유매다 민 만루 정비 유매 등수 직 가져 등세지 용구로 봐 시장 초 니근에 쇼케부 있나 내가 뒤 교주 동해라 있나 오늘 장내게 편제 여보 등기지라 Tawa sumzam lak lintarwe nang lo la yinele nizu di
1: ཁྱི zawane mayin bara manju ta chungjin jin ge degu todam la denje kono shu nerim khase la la le tar ruwe gi ani cheju ge lam su tinde ji zu bu yin sin da yurin ko chebe gi todam chetu ba ma se na ngju mangso yin le phabzu khane phodong lang gu ru de be ge su yin chebe gi gang ye tong zu yin le ngue su ta ju tup je ju bu chu yin ti we da de la tan ti we ne su de bu yong tup ju ri su yin
0: ta ji do tu je shu bu yin na tu jun du ne ni ta kong du shu ye de Babzu chire kaagin nalala ya laji lango dedu chebe nizu digeri. Ta teza masi ina nganzu namgyu chonggyu nandwala ineri kazakala jik jodyu chidu nizu na sokba chiruwa. Ta jik lango ge dongdu nizu na sokba chi che sibari. Teda ina cho kazakane da juri cheje gyaji chungmi ineri manzo nama ini pazu jodyu che la dabdi. Junda junshin yori. Ta tenzu la inba ina nganzu chungmi. Mangzuo ji yinbe ngui ne, nganzu lega tenzu le ya xiongde chi hu zhe la kungrim ne le zhe yu ki si ju mangbu chi tiong ge zhe. Tige ta jik cho ni ge ne xiong nun ji geba yi na, jik ju ri tige ya gu chi tub je, tar tu je, xie ba yi na, penpa tosa de, gya ji mangzuo zu zhe yis xue yi.
1: Tarang shi, le zi san zhe ling ge, samde le du di ling ki ling xie le zhe na ling ge su ru gu zhi xu be ge nang du ka sum zam ji ni pu si ba yi. ngnaso jime de sena yangyar je yo lengge shure ja go
2: na ngamun e thapa de zhongguo e chokdu guruo xing yu ba ti la ji bu tang ba xi si ji
3: ji bu tan bie jue sang tang ni min nam ki cong wei chui ki qia ju ki zhe jin de bu qiu le yu
2: ji bu tang ba ta ni ji qi la luo ba yang
3: 기부탐보남니 심상라 상성갈
2: 기부탐보남니 흉창싱 덤지수
3: 기부탐보남니 노주치싱 미경싱
2: 만주의 년탐기 미빛상부등계기 미피해바남경 기부탐보이 기부탐보당 조싱 기부탐보라 미빛대네 담배 주성경원이 중국의 닝돕기 시대

0: 미시피게기루규티티르쉐리야 미럽네 미럽할 퍼유라 순수기 빼발도 주부시 묘도 시에시 키니 테모르피 퍼유기 장친수로부터 뒤니 나타 니에 난다 초야 림키 날수부터 로첩기 주지립투 주주구기 지루 퍼유도 당어타 장친기 유도 치비에 상총기 클레티다 로첩티 스타트윈키 응외부시리기 크로시 列给金别起诉我让破月里要弄呢曾经来牛儿教会苦个信徒牛牛时孟秋文尼陈东时九个藏布亚提哪里要去月全坦别他怎么给搞过铁人军徒帕罗呢提了亚道尔的九个藏布提尼操我起心秋秋没别闹归途让王爱给我他 老外普通普通的龙柱都有心出门军心路亚林边爬架了亚到玩的可听于那亚国歌不是在呢就个增不了落地呢林会吵玩的得不离不行了信徒忙为增不偏碎了亚电的电源拉巴图我们做保卫局的主编萨萨姆基增不停碎电的源 新片期包括面到六路途右轨萨萨姆期增不停止我做特送期特性不行的内部人都把它丢了顶半切月其他出于各度呀萨萨姆期增不顶半切月忙起我呢萨萨姆期增不了各度及期投资念住它突击及期心思其他切不及 사삼키 장부용옹이나 초계신비멍초츠 졸추타 타삼가구 띠링리야 딘바치부시 토송 송마신병원에 띠능한츠 강예 개생아 듄규치네 시구치세 개상 소댕키 튜디모이나 다진예 응르규시 우중아 난리 장부스루에 사삼키 장부시 송내대유 디니 中国堂我的南皮萨萨姆基藏布尔东西第二天托藏布提通去第二天三日差给庆别着重给乌里亚学的信徒经人的电视没有看书将多起他这些干部谈占了经人去轮培中南乌那马给起差间得不谈占他藏书国西布里亚着天时让人军徒秋天谈车经
1: 朱提里亚基你朱提铁路人啦古镇店边定做了呀没有用了日为破年日秀苏托尔古奇边八年提了呀自古的书娘于三年南心坛日秋年期几岁盘头呢张古塔他藏给高过去次铁铺的书轮的日一块儿厕所给住宿作为雨梯
0: 年阿给杨爹顶脚去，毛红给轮带，我让我的军师给不明白，他怎么是去年洛阳临行，洛阳临近途注意。尊重林杰，空途规模林杰的呀，张不谈他什么给搞过西边，尊重政治体面前认真学不行，听的总是刚才那些学生他学的，林杰学点教过。

0: 키랑네 켄드베 튠
1: 키랑네 센드베 담
0: 항종 조링
1: 항종 조링
2: 세나바소 뉘미링네 슈샤니 리네기 민자자시 임바마세 초교르기 초노시경이 뉘엘로시나 뉘미링네 슈샤 균진타 다르베 총아탄 쳇지 순쇼 서바게니 망조기 용바 판네 용에나 믹세키 니버튼유 테링게 강촌로린 리체나 러균 세사 총노라 튜럽 서베 미도 시에지 큐비에 되자티 주의 변종 따스치 변화 미리 라시 소제 체유 튜니르 강니 수익인 변화 성동라 제키 균진바 로사 체리 라탄 공개 진보 메라 체리 라니네 조바시 인신 다자 레미 숨줄하 섬 유바리 따스치 변화 미리 라시 소제 체유 튜니르 강토 규급 딩딩 땅땅키 자 체미 차신 라소와 츠 상동와타 차갸파 외등바소 상수레라 체신도 변화 성동라 제니 유바창 김규기 라시시 인신 제로 책동 제제 제주 경을로 참도 유바창기 라소화 회사를 용리 간된 군바소소 세상기 군저신비 랭겐 당린 제유 제소를 임키 다스슈 변화 청소로 시차신 디네수 나외 성동기 라제티 변화 청소로 균진 탈비 중유 로산스리라 공감상
3: 공감상
2: 당간주 변화기 성동 라시티니 균진기 루규리와타 라제기 추세토 딘데지레도와 딘데진두잔에 다 변화스웨기 청소디 규루간주 라세티 토마 타웨 루규선로 슈비이나 컨데르지나
3: 당주 변화 성동 라세티 루규 도르티레시나 통마르데제나 다니마 진주마다 고네 보유레제나 참도르만도 볼라 아니 지금 흉기도 봐 지금 시에서 왔다던데 뒤뒤도 봐 지금 마당 공도 안에도 봐 레사시 너무 되게 보일 때 참도네 다 군주 등구 통마디 볼라 군주 주 김산대야 유부장사 유부장기 다 라스야 볼라 볼라 주네 미도 주도 주는지 주어래 김산고라 라스니지 통마디 아 참도 파고라 쉬어디 이네 배원의 꾸준히 된데 된다는지 참도 공부하고 현별로 교육된 데도가 이네 디 배우 꾸준히 된데지다 참도야 아직 사전 차지다 시 차지 되지 이네 제 참도야 아니 배우 낚시를 납지 아니 다른 이제 볼라 건지 짐선 주다 아니 이네 제 라서 이 차도가 다 지난 전에 볼라 건지 다 짐주 전로 숨겨서지 럭규인 같은데 달라서 이제래 다디네 진주마당군이 다 도와달라 제 체비요 손에다한테 계유스 말이 진락제 매니저지 안 도와요 아디네 진주 단사베 제리야 아는 건지 다 짐장 거라 볼라 건지 도와주되 글리글리 앞에 놓으셔 앞에 놓으시고 빼나서야 돼 시차제 당제 빼나라 시차도 제 빼나라 시차니 지단제 뒤럽 뉴슈 루럽 개주나도 하다 먼저 공부냠 수치하다 된다 망고 제말에 진주 당사에 제리야 공부냠 수치하다 아데 공부 고수 도대사 다 된대 에 뒤럽 뉴슈로 개주나도 와야 아니 된대 제가 볼라 건데 다디 레세 인사도 공부지 뒤뒤도 와도 고수니 뉴뉴르도 와 안냠 수치할래 망고 제 된대 제 혼나서 세런 주봉 간데 둘라 칸서 다 공부 이어서 지 냠자 신데 되게 냠서 제 안나 쇼 그거는 진짜 기초 사바 냐 이 공을 약고 마세 공을 도와야 다 진주 단사에 지금 미마 공시 도배 간 도와 아 미마 공시는 소저 간선이 된데 도지 종세기 다디디 도와 긴상능 신기 가래디 네 주고고 뭐 자도 싫어요 말아 안 자크 카자서로 대시기서 안 자서 동물학신 진짜 이제 이게 뭐 배나나 배나 공식자죠 어디 날이야 아니 저쪽 가는 진짜 시중 게 쪽이 이날 건들 낙세 민디샤 아 진짜 진짜 디네 치서 공부도 결신 전에 공부도 인정 수샤 디네 이제 건들 기도 다 말만지 디네 이제 툭살 달로 개주나도 안에 아니 저거보다 툭 된대리 다디네 저도 스페게 친친친친 고조야 되냠 수지야 되니 망조나로 코에 코제단 담은지 여러 봐지 lakze tine tuyambe rik chila mangbo che. A tinte su, ta duksu di, bena lungbo di na mangche, abe jiru cha che, lapsa sun cha cha re, bena kora. Chidami, leje tu mangche, ta di, didi duwa mi sholeto su sa, di yomar. Ani, kompanyam su cha, ta tinte mangbo che, an, sokbo di didi ne chuk cha re. Ta tine, di je liya, ani,

0: 다 공공도서 진짜 진기로 봤다. 먼저 볼라 먼저 들 차잖아. 기초 순주 학생 10주 정도 됐다. 저거 지는 요리. 이게 아니 수수 규정자 말이. 롱부 거래는 플러스니 차브리.
1: 시작.
0: 아 롱부 거래 망서 야직 다 드리게 계신 한 거래신. 데데 이런 뉴루도 거래신. 락제랑 게임에니 다음은 이제 윤보사예요, 봐.
1: 어, 시사.
0: 제도야 도주 때문에 낚시도 띵 먹고지. 내라고지 리아다 가시신 용말 봐. 그걸 때문에 그 님지니 지 달로 좀 제전 상어야이나도 와지진으로다. 넌또한 담을 주고 내자요, 봐. 뜻도 되고도 봐. 제가야 딘저지 카치 이니 딩상 가레스니 양파 딘저간 파드니 카치도. 미신지 러비알 사장도 먼저디 다보도 되게 수준 소재스나다 다른 전도 로망고 인서반다 단도보도네 지게 지를 꿀럼니 네 다 마음반네 군다 부만 볼라 걸바 다츠는 저도 최실 진행이 저도 장도 여바다 된데 소소 관심베들 르비아 최심을 주지 이 신은 그 도보 그사 이제 삼서 간지 다단 펜도서 근데 소소 기주만 우질러네 소소 생에 더로 주고라 펜도면 주고 너가 역마 그런 것도 야월스다 지금은 저 배우기 진행도
2: 有人不耐了，变得了，叔叔让你变到了。路上这里垃圾，让了就送你，变那生动去垃圾，路上吃不错不谈。老马人，垃圾铁人，准备军将皮，猎人卡拉抢出把脚汤，大碗土，让军将皮日本那边，包括开边菜那样托鱼。况且，当到西乡给土狗汤，加比如，变那给生动垃圾军人特别喜欢马赛。 叫了你当中年老，原来行动那些所在参与团结抗组织吧，出了，人也给识别，他虽然在样，每天晚忙完了老头把球送别，女民人呢学下贴，运进特别运去了，新秀体外去玩了球送些送给他，原来行动那些所在参与团结抗组织贴，行动那些特别去玩马赛，他懂，两年忙不时间，可点特别，三年提个忙做起，用个盘的运去了，规矩特别。
3: 今年看起来，垃圾中间去，记住马不月钱，干脆提个你，垃圾军团都不马赛，用不讲也不月别，随军每日垃圾军团都不谈，切不急，用不盘的图片，记住几偏着，我才头疼有些，咱那么做，天地里才能给这区别，那就那不许什么的，咱们三个人家呢，没退，我做吃狼跑，给这区别，这些钱倒是来不少，送钱就让人谈，东家那当这边。

0: 季希宇。
1: AI 최민 연주 규정 사변 고차 행계 군감상 나니 미터 리뉴기 연주 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 준 수별의 최신도 가수
0: 생캔 행계 샴러 낭소 랑종 종기 록트 침복해 미베 타메 신진 샹러 록트 침복해 바시 쿠바 티슈 규이 니투베 루링 칭키 챵호 송주 송의 로귤 사치기 로고 치니에 로기 고초부 탄드니에 로균티 지리 송주 소균 차지 고규티 신안 링침베 딩키 치진 향토 조와 티토니 낭소 랑종 종기 록트 침복해 미베 타메 신진 샹러 록트 침복해 바 청규 신안 링침베 청규 对面能看南侧脱单松江区，期间脱单松江地面区能送不跟这瞬间欢迎六个青年。而且脱单松江地面区人流大，还有超过地址前面老东的预备。老南脱面米几百点，客家南石塘新多塘，而且水不娘米土不塘，年轻点不起大米土吧。观看多水出得给，可举捧仓门落了地面，规矩且规矩预备。老出最年切切，吹南不南前面开的有几塘。空气新规特别难，南西了地面，罗区别错提点心吧，恰送西西雨。期间想了，想用数军队玉米团长九级人力不谈，狂刀开刀，家队特送家小谈，能是脱单松江十七所，请把九级玉不提呢？团长点不谈，团长点到单位，内家开进行意。进入你东家米酒店，罗二三年提干维修，女所切讲。劳动点不明白，忙错给错为白菜汤，三年提给退来提给了，曾经擦肩破雨，摊咱们摊给他忙出了，六手去六个转管，给客落着，缩小货运别劳动公司，三年四兄弟两块钱的，进入移动界面你说，这送率到我古板千户就业，期间劳动社转来这边不错不是，冷天时不，新安林前辈对面能看他。提醒各级性别人群松江区域预备内聚集，冷战连不谈。三一五进七瓦，阿联去加菜，客家全部预备。各级落着，缩小货运别落段公司落点超位，上段抗击主任宣布，三海新区内聚可有松江车技。公司密三人新区内聚松江区是开始说不谈。阿联七人，他给中西区规界的行动客家路有了全境突破千年。东处松江前的女主去，隔近冲得东坑都前远。昨年去阿联去归途，滚个长儿去我谈，推荐来过我去，三十多我就来给予。阿联明了送去所给去，推荐去准备那个家队去旅途，那队去个月。我昨天抗议浪跨了地面，这里家产可写个七十年，我这七个月。推荐最美图片，三千米南去茶百库内，我说我这七个月。对于老年特征国际系列罗桂天图的他厕所期各区界为罗桂体期间向了罗下东图别罗桂人心体推个新图规矩三天天界天地中央农村年轻积极力控推给车辆头规制区别集团操别都市电波组将月轮不三百百别月级别七折里程需什么银过年年摩托安全车辆期里程现代新旧各数学原因
2: 破了地图了，没通知了解决咱们错啊！这些月，现在民主为其他人体会讲许多穷。说是南北托人做剧团，说是南北托人艰苦的话，说是南北托人酿酒，说是南北托人拍酒，说是南北托人干心。说是南北托人部队援救的制度别不起，铁蛋娘们多，中国第一，让你给南北托人听了不见温度女娃的气。中国南北听了不见，中国南北界的别不起。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六娘家连线数据推送仪。
1: 세계는게 공감사 샴라 생규로 냠자리 전쇼 주인 팅디 생규로 긴난 된 조원이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츠트바
0: 셰쯔 이르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퀴미 케쯔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링게 드시들이 nganamzo zhongyang longqing nian qin ji jiu bu gong pe ge longqing ge gui zhi xu bie mi li yang nian xi bie dun yu chuo zi ji ge ren ge le zhen di na luo le ya xian jie jiu ha zhang ga zuo qie le zhen di na li na gui bie leng ge li ya mang xie ka ji gui zhi xu mang xie ge chun bu di na ngan zu mang cao su ge cuo yi ne ri nang san bei zi dong dun du yu gong xi lu la suo ri da jie zang mang xie di na ngan zu mang cao chu le ya de ge qiu wei ge mi li ge ke ju su men dian ba 산에게 캐주 소문 덴베기 르냥 덴레지레 담망체 스디 잠바 캐주 치슈디 진네 차샤스노 안주기 선베지도 이네레 야 요금실로 라서 선베 그림 넣어올이야 소냠 하장기 되버지요레 돈도 하장기 년차 되버지요레 제상 안주 넘균기 초에 넣어올이야 망실이야 미즈 하장기 갑지지레 슈잔 드링기 레젠디 넣어올이야 구베 헹겔이나 망셰 가지 구디슈유 샴리양 남조 냠도 망셰 디게 르르제제 생가테도 단단 간주 겸주 중야 춘에 센신베 루셰디니 응으리기 망셰 아직 봄바시버디레 루셰디 링겐니 감은 제 신조라리 샴리양 안암조 냠도 루셰디 차상지 생가테도

샴리야 교수 중외기 망셰 기비 퍼유 다르지 시바디 구지슈 닌주 냠셰 촉베 랑바딘데 지르샤 샴리야 남주 냠도 루셰데 생각해도

0: 나가문에 타파트 중국의 척도 구루어식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비 주상 당니 미남키 총의 출키 저주키 저진 더불 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지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다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등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신 미경신
0: 먼저 인탐기 미피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당 조신 기부 담바라 미피대네 담배 주성 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인이
1: 기란 기부 낭리야 슈베거
2: kiraan kime nangni shukbeke?
1: kiraan nungmita nyamtu sechal zhwege?
2: kiraan chobo na lientu gazum nangwege?
1: nganzu li sen di ki nambar mozar nyeyang ki gyobchung si junchwa?
2: motu sen ta
3: motu sen ta
1: kiwe yenbe lu
4: ya kiwe yenbe lu ya
5: siamli ya gongbu 창시지 구리슈 창시에디 링켄이나 스리양좀라다 총기라르샤

0: mi ka ri si ne lob chong ka le chi la le ge chue gyu yang ka le chi si re yang ka ri cho wa ka si chi we mi zi ya ni gu me jin mi yu ti le chuo mi du se su wo shi
1: qi ji ning ge ji se le ke sung ge le me yang ga ma ri ji nang lü bu ru cha sheng a kho tu ji ge yu
0: ki ra lü xi xi na xiu bie ge le ki ran ki ki si ge ki ran ki su bu ji se ki ga cha ga ta xi ju san ge nu xiu su gu ge shi
1: 계란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 응아파네미 이는 양 계란의 셀라 약체 취사르지 포화디 대공리 덥가 세기 치로
0: 계란기 소변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 체비에는 같이 지나 처봉 세어 송잠 가기 요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 약교를 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기 요유
0: 제사 원수 지시 주제 정리 기초소탄 님도 별전 제비는 야고 민도 걸레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딘데 기직마지지 계란가주 럽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와지 소외난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이 있고요 미비 유나 제닉 체시 이는 양 복등은 줄 용화지 바라 능구 난구지
0: 키미 유비 원키 미유디리아 튀니디 Chopu yubia wanki, mi yu di liya zuwe chu. Zitu ngawe wanki, mi yu di liya di gi dian. Nganzo sunpo nebe wanki, mi yu di liya tue nyingi chu.

생계 조변지 시험난 고조터 행사 행보 모집기 마치 토네 타티에 통해 게트 드럽기 고베 희즈 총체 시초제 의원타 변종 가짱 내제 사자 천재 서비스 체육 공시 겐코로와 소통 총회 고르고 희규주의 매매제 내행 제제 사기 채무로 용수 잡이 변종제 내제 대회 통교제 제시 인배 대가라 사토 천재 행조례 녀로 마세 시초제 나형 의원 소통 총회 풍두인 돈야 친구 조사 희자리 지로 니통 굴러 난징 힘을 높친데 롭터 침배 소통 총회 총제트 도주 답가 마셔봐라 파이트 로네 파메 로만 녀종 집에 짬발레 노소 주트 준장유 레도 제마 타도 통제 살레다 통제 나치 힘배 소준제 점상 소하게 현자 모습도 유 배제제 고급 세부 힘배 소통 총회 텐텐제제 캐리제 졸람도 주주 자직 신고 좁았다 니도 줍길로 변종 같은 내제 사자 텐제 서비 체육 공사 모습도 현 공기 뉴욕역에 소관계 초주를 몰라 근데 땅에 댐뚝도 예비 내는 최초제 예제도 되베 돌리 콘지 15주의 체리를 하되지 렉차 때문에 내제 제무도 내제 땡힘소 서두 턴지 망보 직지 니둥아 총물을 떠받아 라니제 뷰다 예제 동호 제바 폐지 땜부 총할래 변종제 자제 총다추 상종종제 카탕부 로제 닝쿵 민제라 젠덤 중요 다자 소동 중에 희즈 종제 시조제 의용타 캐리제 겐코르 게 직속수 컨네 의용제 겐접다 토네 피지 닝크라 념도 덤지제데 쇼니네 희름 망조라 현대 휴기에버리 겐접접리 소동 중에 림지잼나 조이게 뉴길 하자입니다 유법 망두제 차지 뉴길 하자 비유 사내대게 행주 내는 캐리 망보 희게 소차 중에 둔성보 소다 즉시 유릉 사지 마트바 토지 주름 닝라 지루이 인바 소제 무엇이 되베 내토라 메데 름카 아스티초제 조모 총주토 소전총에 내제 토네 콘제 시부 캐빈 제투라 저 투고 창도 동안다 내일에는 협자라 제 협제타 뷰달라 로저치 휴체 동안 사토 첸데 톤지 실종 탈름 야체 동안 소 티 담히 팅망 변에 전라 민배 중국도 유 내 중중다 전의 정보 모아서로 편도 받지게 도미 섬들라 힘내 소전 소에 공스다 남리카 힘두 어토지 송전 지위 배제 동당 서토 제대 전의 배제라 되네 모아서라 바바리 용아 구치지 유 게리지 제제 종당 대신 타코로 향종게 내 댐주 되자 직동 갑질 하자다 유증 요즘 나도 향해 너다 선임 내 제체 숨전 여봤다 여주부진 공통타 파슴도 정례 선임 진공래 토와 조지 유배 행주제 던지다 실종 티제 샘제 베트센데 만소 투자를 너다 선임 바벌 권이 동이 용어라 구치도 유 대단 잡지 기르지 산이 되게 끈이 유배 만소 몰라 레거 뒤배 다유 레조트 강의 유배 마초제 자자지 제가 인수네 마초 장점제 권점도 내효 때부터 유배

0: 비뉴 쇼르와 시니 리츠밤야나 리츠 체유기 미디 총바 nganne le tseba mya na le tseb che yu gi mi yin bi chi mi tan chi mi min bi zeng zu jug ji wa jie shi la jia zang ya le tseb che yu gi mi di chong bi ne nga ju le tseb jug ji wo yin bi le tseb bi nga shi nga ju le tseb gi cha ju bie chou min du la
1: no si
0: da yin ne le tseb che yu gi mi di chong bi che li ya xiang se gi ne ju che shi yu bi ne nga ju le tseb bi bie wei le tseb cha ju li ya ne bu de ma ten de shi la 今年列车别列车车有几米冲不歇没了歇阳密斯吧今年列车车有几米寻金比开连特别吧宋年温古的一个拿罗里亚列车给团战主不行及列车请完主只有银吧塞不了贵吧今年列车车有几米马中空列车车就别行不谈 레셉 체육이 미 슌진비 키뱅크 체도 무투 레셉 체바 제르샤라
1: 노스 생겔링케 드링키 군주탄 팀로시베리세 슌첨 다가시기
0: 샴르링케네 무투네 디글레군기 치리리젠 샨다카남세로나
2: 포모 디린랑이 아무라리아 게지 앙다지 소로치에 그 뒤뒤 아유
3: 나치로리아 냠첨 체가 레큐 디차소나 차로 시고 아 ngada phamni khorchi gnali de yune nganzu phalo thuki kheba yube surashtu
4: amla kiranja chambikim bamar ba
5: amen chambikeji nim khase chinsu ine jan simje chenyu sanje rale lemme
4: ngada phamni chongir chi na yune nganzu phalya thuki khebara nim khase yube nawadu
5: phamathan digi nyamju chi bar thuki khebara khane hyo
6: amla kiran shabru gebdu nye nyen to secho
5: ngantsu nang ming yam zum chi ba ra thui gi khe ba ra khne hyong
3: ba la da am la ni shi su thui zhe thui zhe zhou xiao
5: pa ma ra jiang de zu wa ra thui gi khe ba ra khne hyong
4: ba la da am la ma zu sa ma lo yong yi
7: na mo ge tyun chi 회계기 남내 년준수 간들히게네 선신반이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회계 진남기
8: 중야모몽 근처 룬치 레군 회계 진남기 강계 슈드 렌지 존슨 천적 보냐
9: 等等，好给姐姐念了，三九年着。新几年间刚看不上，想把三九年着领这小军营，天地三九九，弄点做呢。
3: 习近平给丹泽隆这多年，西起来嘛也，咱别总统给俺那等着弄话，扎起的来虚比过当。
9: 三六三八，江六三八的，你这些结巴的，别来接，免去天空接，猛来偏得真接一笔过。 中共中央党、亚细亚国、中央贸易经济、张路拉、人巴尼比、卡希比、黑吉人多咋瓦同，无非同张红张拉把握卡希比自己参与弄阿玛塞，人巴森比卡希比黑吉人多咋弄为国。阿里一人拉，俺兄弟妹比，帮助这个，你说这件也是，你能给我当？一人接阿里广东沙巴拉，卡东东尼，让属于杰克杰开篇了，送出下届也是杰比告诉人。
3: 想把天地三九九，先吹那么点那么了，先入去。大家来看那边位那次，大家别猜你黑人，人家看就主席习近平给，还看的黑起来嘛啦，弄出东西，看咱别啊，现在人家看着总统啦，当太兄弟，眼里瞪着他吧，扎黑的来去把谁？习近平给，你娱乐黑人，俺从偷车听你黑你，中国东咱别按这玩儿，北京着急，他们托那是黑夜。
10: 家看你比恰西铁，偏次一起，人特顶啥的很巴通。你这娘里啦，真这一的啥娃托金。熊猛来电车，腾有通，兄弟当啥黑夜。俺若年中国通，咱别按这玩儿，北京着急，采取通车黑夜也巴通。总统西起来嘛都娘的，北京黑地。中国通，阿飞日开，娘里零点，北京二处家，真这点秋通。说讲咱住大别，偏次家小点动。
3: 您拍娘来着，吃菜，人特托动画。中国东咱别啊，前用他就娘来入定这玩意儿，人气没吧，给人三百黑的来吧，你吃进黑你。家看你比萌萌啦，偏点还为萌娃，真的一级带弄些。
9: 내가 레코니 베위네츠 몽용제 대통령이나 쇼용니 뇽디 용마터 당기 소진 조제바 초청 런트 시진핑기 소시나위 당중앙기 몽몽제 대통령이 응라 공패통위 타지제 네바도 잡았당 제초수지 시진핑 근고미 대통령군 조정샤지 차지괴남디 이런 존에든 전비 들어사비 최대당 대통령기 세수 땡겐제니 대통령군디 더시제 상괴니 야갑지 타지가 첸데 파제 근데 당위 롱아전제 장괴 종합반의 니동 송알로르 대통 중국 전차와 샤진가지 뒤가 연신 매지 최대지 존내 샴제당 天空 예는데 레제라 전통앙 근데 동제 되는 자제디 뇌사 대수기 뉴드사 시리 롱자제 사콘 자첸신 종제당 종세제 공패 동용만바다 뒤림비 나 비례 매지 天空 종제의 지도 시외비 예런데 면지 시급 타린데 로그바탕 면지 시가와나 몽용제 대통라 천재대비 가당 회사대보시리 역학제 네트대라 예초니 세처주지 시진핑기 예런데 답셔 영용나오디 향당 중다제 최대콘니 중수 최대콘당 내거제 최대 샤시대네니 면지당 리소 손대기 첸바제스 폐유 공기 면지 최대래 댕기 존내 향쇄당 면지 최대 天空 예런데 레제라 근대당니 yerenje tretin le den la monzu shoten tenge xie gu xi song yu ni dong jiu lu dao jie bi ce jie ge ni zhong guo sa ba wo nie chung ge jia yong jie tretin dang de tong chong qie tian dang bo chuo xin yeren zu ne zeng zeng gu xie ba de du ra sa bi tretin dang de tong le ge xie shu jie ge jia dang bo de la ge yu de ji de tong zhong gu ni dong san jie lu chang ge zan ne duan chuo xie ni de tong zhong gu zhe ren jun ge xie yu na lo jia yong chuo qian ni ge tu xie jiao shu ji yi 니동 선제 송알로를 레거 대통 중국 전차와 샤제르 니바드 진제 창괴당 근데 공주 동리 타제 롱적이 공표 용화 시고비 내세 라용 나오여 당론 대제니 전통강 근데 당위 예런제 맨치 최대 말라기 넘바 제도 등상 용지여 롱아 전제 창괴 조제바 라다 시바니 종 롱자지 잠리토 예춘 제시당 말라 차총수기 예런 맨치 최대 샤피 말라 조여 명예 발 자유제 종 자차 자질화 종기 님바당 님발 세세 속기 텐콘 냥제 데네 라종 전리 렌지시나 샴데 쉐위 몽조 마틴 동시성 당 시어섬레 가유 예런데 다시 당 종름발라 능고 쳬파 다시인데 버 펜스 켈레제기 토니 면지 쉐파 종제 쳔보르 로고비 냥요 님발라 조지 잡진유 너제나 롱자지 면지 몽지 텐콘 셴비 사크시 연비 자당비 면치 진터마라라 댄니 용저 면치기 자와디 종름비 면콩기 셴뉴디 종취바라 제터 셰터유 유난 안닌데 사자대기 샹동 최대콩 조당 종취 최대콩 조지레제이 그대 님바자비 요셰기 님바자비 종진남 나치 자와제니 아니 모모 면콩 담비 면치 진터마라기 님바자시 댄니스 전차위 지스 용저 다신 제브 댄터비 yamaye zhongzui chaitin kong de zubo daxie xie ji zong mian kong ki reji kejian ji dapxie songcha lantag yo pari. Lao za te chachin zong bi ji se, xie di mian bi chachin yang zong gu. Sa ni kao ki yeren de jinta ngang peni zheng ba di xie di man na ni ma te ba tang ni pa yi man dong wa, xiao xie xie ca man ba su gi xian cha nang re ren xie che se xie ji yue. Ni dong jiru lo ni ni dong nian nga lu par, jian yong jie yeren mian ji chaitin man ni ye chun jie cha nga zong pa wa tang. 종세제 나토이 가슈 댕케기 로요모 고비 소리 로마 소슌 남로노 자뉴시나 위너제기 샹종 최대콩 레레라 생각 근처제 멤버 선차 응아 괴리시유 종군제 차동제기 면주 진드마라 니동 지자 거지고 거당 종세기 면지 초파 자치저 지라 댄니 공르 멘콩기 공즈마 나화통당 소처루쇼 정처 내다 면주제 제바제디 Nemi Tuchongki Nendao Menchi La Zadang Cedin Jiegi Nendao Menchi Cedin De Zongdang Xiang Zongzu Jiesi Jianche Meba Xiexi Yue Nidu Nyinga Lui Longju Bar Jiangyong Jie Changchong Meba Saya Ji Dang Sembo Gertri Chitong Semba Dang Jiangyong Jie Gegyun Cui Menchi Genja Jiaobi Mengzong Dongxie Ji Dang Xiewa Jie San Yue Jiongne Jinde Xiedu Dang Detong Daxi Detong Lasu Yinzi Chi Li Zadang Menchi Nyamde Ji Mengzu Jimi Chimde Leba Dang 面积 최대小学的年纪调换人真版年某某姐连同调换人真比修身就动就蹦着接了跟着当日月年代给面积长马斯 다리 롱고 사게지

즉 시그틀 정보 멍사 등 시그틀 멤버 용사 샤귀 레인자 정치비 생각으로 보나 봐 찌르 시그틀 멤버 제뉴 돌동 귀데 첼롱 시그등 첼든 오마가 톤지 남서자 남쪽의 시르 미즈의 남서 담들께 서신데 존재 네모 실귀 나드가나 체제 셔츠 멤버 잼튼로 이르친 소레세르 시그틀 정보 제모 돌동 귀데 첼롱 멤버 시그틀 달린 셔츠 이츠밍 제모 돌동 귀 허나 제르리 남등 나르슬 차도 targa tang khamba la sukwa yin. Rayang nyin jin shetapi zaji tsarna jemung tartung gui, di nidang guni chajja shirtsa jirma rartung tawa. Khwezi langa shegi na druga rig tang shema garig, gakh calama garig khang tu lapka la sukwa tawa reisir. Tani xa karpo ga xa marpo ga tsapsha gui di, shakha ga jangha tang nyakha su xa karpo mungza sheba tang, dir jinta shema ga tunzi tang, shanshu tang shankar tabi zakhang ga chakar dam gui sir. Tani vzacha zoran dharig dheb gantab cha gui. Dharig di ndi ndochen tang zhuye sopkur tang shenshag. Shoko chi mungta damde tangi ndi pitag tang shekir khachik tsab yina chungar loor da yar pharan tang huangu shetumnu tabka chakzil chunzin shenyo de pentoyo sir.

콩드 센트비 루시 강중기 폐고의 제베디 생겔 행게 초야이나 강중 사도의 퍼럽주 발음당 슈미게 로덥 냠소 뇽투바 제유 디넬 행게네 무티디 샤바 뺨기라네 다나웨 루시 카르몬네게 최장 케르캬유 제베디 세네크리

시드윈키 하사시베 루시에 대한 낭 제게 하세 미망기 튼디탄 시드윈 소로토비샤인라 만난 줄 핸드인은 포유 하사라 남야 디기다 대구의 남베 킹투규 민둔 슈기탄자 탱디 신주 양년리덴티안 시드윈키 하사시베 짜시베 교구추 탱게 소다 제스제 유추야인 탱게 슈텐자

0: 남라 드림 칼라상 예수 계란 흘리 제슈아
1: 김토 김수지
0: 아잖아 계란 계란 남스나 네 계란 야겨로슈
1: 김기친아 군주 이세 고 저와 가르치에 당도 미세로 섬시 지금 아집십니다 김장식이나 김수기 생차회
0: 看那个最 top 的你，出名。

1: 为谁能够对土住在人的城里送这笔狗苍兮兮气味那么深金子吃东忙不是爹呢忙碎的恰多龙的乐下写别推你恰多你对不爹呢假使怕他是金子你迷人你迷人儿跟人恰不人给谁那么些
2: 남옥의 튠진 회계기 남내 년전쇼 단들힌제네 생신반이 중야미마 군협 룽친 레군기 회계 진남기

0: kirang ki thukur nang yu ni
1: ngan chu thiring ki ling chi yi
0: thiring ki ling chi
1: thiring ki ling chi
2: ཉིན་ནས་ བྱེད་པའི་ སེན་རོལ་ལེན་གི་ གུང་ཁམ་སང་ ལེན་རྒྱ་ནས་སེང་གོ་ ཚུབ་པའི་ལེན་དེ་ ཀྲུང་ཡ་ལུང་ཅིན་ཉེན་དེ་ཅིག་བལེ་ཁོང་ ཕོགས་གལུང་ཅིན་གི་ཐིང་གི་ལེན་ཤི་བྱེད་པའི་ལེན་རྒྱ་ཁུབ་ལེན་ཟོ་ཇོན་ཤུགས་གེ་ རེན་ཅི་བོན་དེ་ཡིན་ལ་ཁུམོ་བ་སན་ལ་མ་ཡིན་ལོ་ནམ་རེན་གི་ཐ་དིན་གི་ལེན་ཟན་ནང་ལོ་ལ་ཡིན་ན་ཐིང་ཁ་སང་ཆ་བེ་ཐོ་ལ་ཡ་མི་ཚང་མ་ལོ་གེ་ཐོ་ན་ཆིན་བུན་ན་ཡ་གེ་མིན་ཅིག་གོ་རེ་ཡིན་ལ་མིན་ཁོང་རང་ནི་ཤི་རིམ་ཁུམ་ནེ་སྟ་ན་ཟ་དེ་རྒྱ་གེ་ནེ་ཤུབ་ཡིན་ན་ ཁྱི་ཕྱད་མ་ཁྱི་ཕྱད་མ་ཁྱི་ཕྱད་མ་ཁྱི་ཕྱད་མ་ཁྱི་ཕྱད་མ་ཁྱི་ཕྱད་མ་ཁྱི་ཕྱད་མ་ཁྱི་ཕྱད་མ་ཁྱི་ཕྱད་མ་ཁྱི་ཕྱད་མ་ཁྱི་ཕྱད་མ་ཁྱི་ཕྱད་མ་ཁྱི་ཕྱད་མ་ཁྱི་ཕྱད་མ་ཁྱི་ཕྱད་མ་ཁྱི་ཕྱད་མ་ཁྱི་ཕྱད་མ་ཁྱི་ཕྱད་མ་ཁྱི་ཕྱད་མ་ཁྱི་ཕྱད་མ་ཁྱི་ཕྱད་མ་ཁྱི་ཕྱད་མ་ཁྱི་ཕ 시규르야 고제마 대바 엔다 제유 나자 대파 각도 용의 맨딘데 취십집에 고르게 니즈 미심규 바치도 어디직 십진 차와치 생겨낸 게 그냥 넘 두피고 삼죠
3: 다라진 단 예도 주고 로레이나 공로 십주 시지레 페베의 공로 시베 차지 공수 시게 견도 배신 바 임베 차이레이나 시림 쿰네 퍼바 타제 동안 타급들이 있는 쿠란기 주고 이내레 계잠 임바 멤버는 더 공 로숨네 nga phale sone thuki mare kis sung dong al su da da lu po thol kya yin ne si ji bu tin de ji po du sam ba kong gen me ze gi kha jo yin le be di gyu wa dan yo re la thu tin ne sung je da kong ki me ze chi thun ju yin la da chi bang ra chi we gi cha sha ji sa de na gu su o shi
2: su zan re sha la ta she lim kum ne se ya gi na zi di na me ji la ya lo ni gi la ga jin la ya che be 다 주어도 매배 나서지를 도와라. 단대 봐도 이나 나서디 포배 내비지기야 자기 중용민도. 다 휴전직 나서디 포용도 인바 있나 독부 시부 열을 쏘는
3: 거. 휴전.
2: 단다 자리 코로나야 즉 년동기 남네. 아니 중앙동 뒤진 뒤지 좀 내고 온게 뭐 저야 뭐 도시야 면对面시야. 리젠디 초보에 있는 제지 쉬도와라. 쉬용도 인바 있나 코로나게 응여서 사교발에야 송기도 다직 나서디 나수디지 겹용도 아니 추토네 침제당에 그마 여러 소도 하나 뭐 티난다 제제 배티 추습당마단 신체 아니 강라든지 탁배당 버터 보지 즉 직부고 배티 당세 제제 직부 당고지 따이네 추습당원의 시 우가제 우당마도 보지 강라든지 그거 삼아 이내래 코쿰차로 신이도 중요함서도 그에매 보지 배티 딜레다 시바 이내래 약설에서 나 딘제기 도부시라 통고도 고난게 응수송고도 다 이내래 고난 게 딘데 내주 딘데 체바 이내래 가르쇼로 수구 진의 중세 이외받디 표주 단지 아니 배디 나자디 가도 지역이 다 맨디로 와 또 되시나 어딘지 심주 지야라야 잘하는 게 도와라
3: 수잔 다 니외 로드윈 하게 진리는 내시 냠바 티에나 차례기 다 수부기 진의 디내래 니르래 마데 바라 냠바 주부여베 마세네다 타자 공기 깨자 쉐베기 누베디 이내래 용수 냠동알 다 공기 소소 슈드베기 계제 대다 있는 아주 믹지 추제 딘데지래야 된제 로레 나리는 이주 레레신 티젠 치료 유탄 베리치고 봐 딘데지 투어신 타탄도 옥지 무기 누베디 이내래 니르신 신도 좋아 공개 소년전다 참내 충충 시타 나와 메베게 로 약된 지게 이내래 공개 최소 초기기 인가 요레스 딘데 송샤
2: 다다레라 다 참내

0: chungchungchikta nawa mipa lo jakdingchikki kurangki ceso chobay nyangayore shuyadi te kongla yinba yinna kurangda nangmitige nyamdo shugu tuwa kamachikki nalola. Ta yinele shugu te kongla tekmachik chungse mato kurangda meze pimpa zozo chebare shugu tuwa. Tidu yinba yinna chambaji gebare sarwa. An chamba gebche kol lo go tuy zamba. Tene tsu uo jingup chiye madubia su cheche, chungse mato meze pimpa zozo chebari sungu towa la. Ta nizu te tuyomba ne cheche ina, kunaan da kunaan ki nangmi pyungiya tsangma lo loga cheche deyago chebari isi. Ani kunaan inba ina, kamba jiki na lo la ya, kaga la sha, kamba jiki na lo la ta jik buja ina re, shenpa nazalongiya ki gen dinde meba su cheche, ta kamba di mengang draba cheche rwa, tuksi che cagyo dinde, o dinde ki kuyo jiki na lo la jikbu deyago kutuwa. Tanda kunaangi aji yore, buku yore, bingya yore, dike yinba yinale, danyi choba yinna, daga tuido la yon, dinze chiya mendo gala. Ta shuizang, jik tuizu dengi dengi la ya, yonba yinale, kare kyeb goya, toksi chiye goya, dinze gida, bayate, kale shira, nyingi yoba dinze shayto. Ta kunaangi, jik nangmi tonzu da, pazo, beri da, dinze chiye go chungnele, dire do gala, kane geji shiya togu maruwa. 아니 칭한다 코난게 베레치알아야 믹진 추제스 다 미기 에 미지게 르바 미기 치뉴게 베게 록레게 나로라야 이게 탭숑 여러봐 탭숑 지제 디나로기 이게 개개 디브 이내래 이게 데 구교 뭐게 바 디르제 데제 명숨사사 거치 숨자지 어딘데지 독스 데비나 아니 이게 디베게 땡기제 딘데제제 까마찍래야 이주 죽주사 o dindze yeyun jingla gyanmato bache, tak ku bati tabu shiburwa. Dindze isi cheche ta, chiru yu ta, bere cheche, susu shio tube, kecha tiga shiki yore isi. Ani konaangi tanda, jirri di tangli nama gyurim chule, dunne ta, jirri chivu tiga pa gudnaan duwa la. Gudnaan ba yinele, ani ngayosu, ta peke konaangi chirri yu jingbu shibu na.
1: Nasi.
0: Jukdele konaangi yigi, tongzha chebe, jukdungi yigi chitisha, dele, tuzu rinpo shibu su su xie tibbe tige gacha tige ina mikzin chujie la ya tenje gacha xieba yi sungu duwa la.
1: Tarashi, ta kurang le nyesi ngenpa tindaji pokdui sunba, nga nyesi tindaji pok sun samje kongla shubi na ji lue tangje mo shu para, tile dokde ta nyesi di judab ki me tindaji censhib chiya tila shu duwa la. Ta diya nyesi ngenpa tindaji pokbo na sunje cai le ki rengnu yu gu censhib ka dorge chale na shu je kongi ina. Zamling shibu cindri kepa gyatra kashi ta nyamdu menze simchu ki namchang sumge la nyewa yina gudi tangze zamling to mangchu ki shirim kumne ki neti da cinsip ki chengsi ki dikbu cheshu di zuba ta nyeri yina le chale na je da chotsu julha zanji shugudung al ta teni mokrum chune chotsun ki lambu di cuisim nangba dindraji chungo ral
0: da da re la kongrang ki me dindraji cuisim nangyo yore ruba cuisim na je mi mambuchi ki samlin na lo la ya mē tīngdē jī tsūshī chūtī, ngē lā mē tīngu nē jī tsūshīb chēyā tī līkchūb chūngwa yīnā, ngē lā sūsū kyeb kīrē samsam yōrī rūpā.
1: Shūzāng.
0: Tā yīnē lē cāi lē kī samlū tīngdē cānē tāngi mīntū. Tsū mē tī tūmbā yīnā mī shiāmbā lā yā jī kī. Mēn chū chēyā tīngdē kī tīyā lā yā, tōng yā yī mā tō sūsū rā ngī kī cīn chū tī mā gyūn sī yā tā tīngdē cāwā nē mī sī sū nā shā. Tā shūzāng tī kū lā yā mē jī kī nā kā jī kī chū tā līkchūb chūng jā yīnā tā ngē lā sīm jā tīngdē kāng lā.
1: ちょっと違うわ。続いた展開。うん。アンティ、リクトプチョンジェ。主語、ネバ展開がちょっと違うと思う。アン、ネバ感が。ウェソ、ペントージェ。ネバ感じゃ、ベティコムで行かせ。アンチ、いや、ランジェ。コンボポトビアユバ。ゲジャ。ちくしゅとばきゅわ。ディジェギ、ね、ネジゴネ、トゥンシャ。トゥンジェタのポムロチュンジュシとコナインナレ、ニェンドナロラ。アンね、ガメソグドア。うん。
0: 다디야 니도 니슈 쯔숨로라 이나 랑로 니슈 쯔루라야 레베티네 안데 시름기 쿰네티 포베 네바 샤올리 우슈에도가 고라 임베 이네레 차레기 촉베 담제 아니 티고라야다 네피뚜 쯔다치에도가 테낭로게 고란 쯔다체 유직레야 교르샤 로니송아 지레이나 콘도슈바타라 아니 샤올리오게 나제네즈디 템부차제 아니 독도 마진바 Ta tanda chala yinba yinna, kondo shubha nanda zhe, jik jingne langze jojyu tupa ma se, susuru ngi kegyanga na tsuwa jie tupa, tando yinba yinna, sholay lega tinda che tupa ya, tinda yagi damsang cha xa.
1: Xiu zang, ta tiye tiye gi, jiyu me tinda ji ma tuyun tu tu samba mi mangu chi ge, kirangge me tinda simju na, tinda ji ma tuyun tu tu, tang tong mara susu gi naza tila ya, ju tup tinda ji 마제 바라 미생기다 치수 대표주 다야 된제 인도 디테일은 소소 배준 체부 전소 소소 롱주 치모투도인 디 다 초도게 돈도 계진데 티동안 다 공개 수비 있는데 디테일다 민망고 지금 코너 테샤스 마란라 야다 디제 요기 천십기 면제 된제 천십 지야기 사샤 된제 사도 제제 나자 텔이야 가도로 지야기 토메기다 고조스 있는 자 삼노다나 디네레 나레기 소디 뉴베딘데지 메이스 다 롱에 코네 코라나니아 진드슈베기 제유기 년통딘데마 다 챕터 체인 좀 바급 두두 공기이나 녜 치소디 개심부 마리스 다 개치슈니 저다 시림 굽네기 네시티 다 문에 동에다 수센 채워딘데지 인도 안주 인지미다디 자메단 토바 체고야 디리스 녜 탄다 체베게 레가인 돈조 상마이나 로안 나모 티 와도이나 나자 히트부지 라야 마튠바타 안주기 네바츠이네레 동에타 나자 야만나 안주다 소보테기 동에 딘데직 수센 치마고야 타니 타나 안주다 콜로슈브네시 안주 메지 죽지버바 딘데기 네준지 마체베 체도 인스송샤
0: 다 차이레라기 탄다 직 제육이 나자디 가도 토비하기 매 수십 년 거래 다 대기업도 있나 가체도 미배 미네징니 고난기 충마 단위라지 단위 고난을 찾아보이나 비징로도 질문에 심주로 맞다 아니 뉴신이게로 튼제로와 주고 내가 여보지도 내가 대 교관을 야다 내주 딘데 튼두 좀 봐이나 내가 대 봐 교르제 저해간에 잘라 준 것도
1: 대동체
0: 딘데 제제 이마 있나 이니 고난기 교관에다 내가 들려야 자샤 들려야 잡교는 것도 사교배 단료 공란라 근진하샤 다 지난이 단다 김자 직임부 이내래 대사카가 제 된데스 대기월에 아니 지난이 있는 균에 다 직 베리다 된데 깨져 된데 용구도 거에 조 깨지 용부 있는 깨지 가르시기 위해서 깨지 지도가 된데 지도 임부 있는 딱 심박이 지하면도 이기자다 이기 바 가바간에 파줬다 안 된데 제제 직베리다 지기 다 이내래 코난인다 레실레가 자라고 공도 쉬버와 주주 주치고도 슬버와 딘제 인도 임베이나 베레 제약이 되주의 시라민도 다 이내래 코난게 저 이게 련로브이나 독스테브이나 드롭투브 아용삼베다 즉 AI다 저와 유바 이내래 로바 즉 나자테 뒤에게 아니 70에 75 딘데 시기도 대직 각도 투브이나 미리 제마 칸데 칸데 용그레스야 다 딘데게 삼로베데 쳔보 독스대바 있는 동삼 잡았던데 망고 씹어 씹기 도스 코난라 차샤비나 베티 초와리아 쪼난기가네 아니 동대니에게 미팅데 지레스 다 코난 베티 균도 지에 치민도 스나즈디 포비네레 조데 네도데 아니 코난게 수부 담바레 마도 삼루이나 저원에 담민도 수나샤
1: 슈상
0: 다지 차레기 민가리야 와 심주나야기 맹기 남자한테 베티 뉴조 송진부 씹어레스 대 콩래야 당통마다 심주도 채용도 임베 있나 고랑게 고르 치동자래 개와 땅와 예스 다지 딘데시 땅도다 디네마 매 심주 치불라고 뒤주망고 뒤주증부 딘데 고그로 봐 딘데 송도 있나 다 뒤림 니부다 숨부 딘데게 있다 매게 조송돈주로 봐 조송돈주 뺏대 침부 시부도 휴산다 미겔라 톡디 좀 봐 틀케게 춘나라 돈 요번에 신세샤스 배티 침부시부도 휴잔다 조삼르다야디 지조딩기 맞았다 그봐
1: 휴자
0: 제심쟁기 미 더 딘데기 돕쇼려야 딘제 아니 즉 조송도 주 교와지야 되샤스 딘데스 제제 아니 더 단다 임부 있나 공도 응니 리젠 고조도에 쉬브리 점링 딩기로 와 아니 길에 망부지 남라 대난 놀라야 쇼제다 민가리 임베이나 멘제 심주 남라 숨겨니 봐야 그리 동구여로 와 근데 숨제니 메카셰 있는 심주 토요리 다 이내 멍 치워지 임베이나 심주 사비 집에 규름 쳐라 계속 곱주 잡니 개가 토끼 매 봐로 와 밤에 수족이 봐 딘제레스다 대 갈에 지중대 임베이나 강그리 쉔제 더에 콜라르 쳇바다라
1: 갈에
0: 침부 시보다 밤에 수족 적조 임바 딘제기 내단 지월에 숨고도 다 조종배 고난을 끈지 딘데 지나샤 다 단다 차샤비니 기란라야 나즈디요리 슈잔 기란기 뱃디다 유제 르단제 나즈디 가도치에기 텔라야 아니 즉 차례만 붙이는 게 요리스 다 이내래 기란기 제일라야 로와 차례디 즉 가르시고리 균생게다 대텔라야 심주치게 야 딘데 숙침부 딘데 자 중아용스 끈지 난도와 고난기 딘데 손샤 내주티 오늘 제스 다 이내래 다리 저기 말이스 만져야 돼 카레레스나 즉 미소수 내주다 시행기 참닝지를 떼제 아니 내가 돼 제바 있나 다 배지 나 조합이 있나로와 당가라 치외수 제바 있나 아니 배지 내주디다 장산 태제 딜라 꾸디 동게 메바르 류도 카버레스 다 임바 이내래 다리 디 카레레스나 초망부 직내 뚝슈 망부지 도룹 체제 로와 도룹 체제 아니 딜라마 꾸디 지단 용도 임바 있나 아니 대 ngara meba kyuba yinele, tila mutu je, tando ta tila matza yore jizo ki cho mangbu bugya tanga yueza, ani ngara meba kyuba yinele, lega te changsa tegi mare su nasha. Ta te tela yina ngara ngi yiji gyaja gyachi ki yue su nasha.
1: Ta taji yina cai li kangba chung chung si ki nandu lu je siru ki, lu pung yine nyingxin nyam zhoxin yu na yang, kongki samlu tegi dungyu di yinele nang cham zhong yu meba. 다 공기는 강에 당도 랭고드디 내내 민남네 세린 쿰내기 독접 능신디나 용소 통화 체제 아주 맞아 다 체리 심주게 돕슈디 내내 티웨 망과 내디 시웨기나 쇼주로 꾸디 동치 인스 송샤
0: 딱다리 다미 망부지기이나 기랑라야 아직 둘람 강도 유 스케치치기도 와 디테일라 차례기이나 둥기 람부르이나 마라 페지 유기 말레스 다 이내랑에 시림 쿰내기 격리디 또르토베 있나 리베 갸링 차베 파도 나란 초마도 비 있네레 초라 네디포베 치르버 남라 초중기 넘부지 샹 토베 있나 다 되니 나랑게 레니 집에 듄람디 예스나샤 다시 자리 생기 죽도 있는 안즈 차례 기르와 북듄티 문교리 용토바다 시림 쿰내 포베 네바타탄다 점불링기 땡라 친이 슈즈 요르 소고
1: 슈자
0: 코나조 있나 직 네드엔게 아니 각제들의 조유톱제 아니 즉 대대 당당게 초연 나눠라 초 로톱에 뜻이 민두슈주인
1: 레세선 저는게 삼대래 뒤에 드는 게 대세 삼아 쉬우선 바히 하나 소지메 레세나 연결을 제용 현재 수대자고
2: 좀기 딩캉 이기 제네 데니투야미마 군접룽 틴데곰 베게 티남기 좀비인가 제리 제이

생계 조변지 시험랑 고주드 행사 행보 모집기 마치 토네 타제 동에 게트 드비 고베 히즈 총체 시초제 의원다 변종 가장 내제 사자 천재 서비스 공시 겐코로와 소통 중에 고르고 히규주이 매매제 내행 제제 사기 채무로 용수 잡이 변종제 내제 대외 통규제 제시 인베 대가라 사토 천진 행조래 녀로 마세 시초제 나형 의원 소통 중에 풍두인 돈야 친구 조사 희자리 지로 니 동굴로 난징 힘을 높친데 높달 친배 소통 중에 총제트 도주 답금 맞이 봐라 파이트 로네 파메 로만 녀종 제배 짬발레 노스 주제 균장유 레도 제마 타도 통제 살레다 통제 나지 힘배 소춘제 침상 속하게 현자 모습도 비유 폐제제 고급 세부 힘배 소통 중에 천진제제 캐리제 조람도 주주 자측 신고 좋았다 니동 줍길로 변종 같아 내제 사자 천지 서비 체육 공사 모습도 현 공기 뉴욕역 소관계 초주를 몰라 근데 땅에 댐뚝도 예비 레노 최초제 예제도 되베 토리 콘지 15주의 체리라제제 력차때네 내제 제모다 내제 땡힘소 서두 턴지 망보 직지 니둥아 촘라도 바다 라니제 뷰다 제제 똥고 제바 페이지 템포 총할래 변종제 자제 총다추 상종종제 카탕부 로제 닝쿵 민제라 젠덤 중요 다자 소동 중에 희즈 종제 시조제 의용타 캐리제 겐코르 게 직접수 컨네 의용제 겐접다 토네 피지 닝크 님트 담지제데 쇼니네 희름 망조라 현대 휴기에버리 겐접주 소동 중에 짐지잖아 조기 뉴글 하잡다 유법 몽드제 차치 뉴글 하잡피 산에티게 行走连轮，开了满不稀的，说这种呢，全程不算的。

0: 在那些项目上，我们老师们就拉着我们奶奶、弟兄去，从小老师来给培训，团主准备他们就学军医。也给共生下边，培训了他们从前的每处广告中，你们将来想，对老乡给老者，可是没人呢。三个不拉，团主专门这个，从老乡就学，就在那，听到从头查这个事情的刚人多，团主准备。
1: 要给共生下不当对呢，出个嘴，落不准的，擦龙堂，军刀对了，手中黑是金银，一个月，团主专门呢，你们将来想，对为落不中给，这是给钱行行行，杀毒重视，落不出来，落不记得有呢，没落什么就拉怎么着个月嘞，空了，记录你从这批落了，金融界，北上给钱给，在你当，记录你从这周了，金融界，顺便谈判为在你托办的。
0: 记录集团国家各级官员老了，团主专门每周空格中，忙不香，台湾南中做，落不及实质数，实质给钱拿回去。搞不清楚，落不及实质数，差钱也不大，给钱用，连给计划机预备，空间、电影等这个所见落不及钱，连可不大，实质，但这决定他作为给钱钱，给人差得可远。团主准备，出个忙不行，他人不能落不差用个预备。
1: 人工签证老多的没得，俺人工工作了，克拉所有，他从出口来来签证做啊，中心的忘记，一些将牛头的没，他在俺工作下牛塘，直接牛个有些些，搞不清楚，团长怎么了？那娃子拉下过了，对同安来买买，黄家出口做了，一些热些件，中当在同个空气，让给我们当的一些牛人全都牛皮有。
2: 上来去听听中央农村人的节目来讲，抛开铁栏道过这几百，抛开他们就这边的整修什么人，过年人们就按照铁栏街来整修大生长那点，可是就人。
3: 局长，地基给什么？陈述，西屯去找啊。
2: 他的那个年三五岁的给你，中央密码归于农村内控，抛开铁栏街规矩，他听路里程序。
4: 新格林杰公康子，我听的李晨做讲授看着阿英。林杰公康子，我李晨做讲吧，密码加注音。
5: 听的中央农村人陈吉克来看，拍个车里面给工具摊陈露西边李晨哪里呀？平均密码比中康他，中国陈露比中康那批准前边，盲听陈雄克莫这李晨来，记者团过了去查车里看见模特严重雄鹰。
4: 你让我做个那个跟着学了，跟着去了，刚动起边李晨给恰就是个那了。
5: 恰就看到列车车超慢的了。
4: 那是，但各种级别列车给恰就是下的慢的呢。这车给单边上盲听起步，却你给开车下不能行车前，让你给拉到车轨不来。列车前面认为盲听这车恰就他，听我五十下节列车前吧呀，每场被恰就了也是一了。那是。
5: 但各种级别列车给车距离呀，现在是开始短了。
4: 热些的些，但谈不得开的是呢。美女给我电笔接车给车距，别下下边呢，开车到了插电车不等，开车到了日暮之外，开车能到了车轨车不少给车距呢，平台给三轮车子等，三种给女不等开车的没别，你把它平台给结果我们拉到车轨了。
5: 那是，
4: 提来些很多呀，看见么子呀？他年纪跟这娃确定吃不少，美女跟我们店边吃住都不会凑下了。
5: 那是，你不得一边呢？列车车有给米别忘米别吃住，列车边列车前边吃住的一边呢？你把头列车车有给米别忘有别吃住，英国不听呢？列车吃住给温州是下了。
4: 那是，他说不提，忙端吃不巧，你给开车下边，人你给过我们老的吃过别忙端，接近吃住那么。
5: 列车接头给吃公司催个名多了。那是，是不的人呢？春节去吃住他们，接春节各种级别吃住的个地面呢，别那人家没得谈丢谈，投资者没从吃不得不。列车别列车团餐厅，春节一般先把新贵不新托列车吃住别话谈，然后列车吃有去米，列车别吃住的人呢，春节一般先把新贵家我归去丢了马店吧。
4: 列车车有一米塔，列车不应该学住的跟着开过去了。那是，但我不提，团员给车主那列车车超过米多了。列车车主呢，列车比人车跟短了短不提这些了。
0: Pecha Xiaabi na Lecebe Chukku Dajyong Cheba ni Tengwe Chajyo Yinbe Leceb Chebar ya Gakdom Cheba Zikintola.
2: Nonsi, Tadine Mima Yansula la ya Gantra Shukyo, Gantra Chile ya Garme Leceb Siga Yuna, Yang Garme Leceb la ya Kheju Karda Kharra Shuna la.
0: Leslese, Garme Leceb la Leceb Ngakjwe Guryuri Nesigi la, Ta Lecebe Leceb Cheyu Gimi Kibengi Chedu, Renyil ya Wangwe Leceb Chewaan Ti, Mi Shendaagi Guryuri Cheba Le Chungwe Leceb De Kwalantriki la. That Garme Leceb ni Leceb Cheyu Gimi Leceb Yimbata, Leceb Cheyu Gimi Mingto ni, Jetim Gi Chaju Bishin, Chaju Ti Jetim Jungje ni, Tongme Lecebara Gumi Gubara, Tegar Leceb Cheyu Gimir Dopa, Garme Leceb Di Chungwe Chelia, Garme Lecebi, Tongme Lecebi, Tsub Michibata, Tongme Lecebi Cornelian Yundu Mebara, Garme Lecebi, Koyugi Gind Chazangam Yan Chashi. Kuro chep samrishela. Ta garme lecebi lecep ki wangcham tongme lecebi lecep wangcham le chungzamam yana jesung yinggubi le tile che yongyamintu la. Ta garme lecep liya shamsa ki kheju kashi tiensha dukwaan la.
2: Dula, tangguti yinbi na garme lecep ni lecebi wangcham ladar chibi miyinbata. Ti wangcham di yina tongme lecebi wangcham ki chamse chikuki la.
0: Lese, ta nyebiti yina lecebi renyi ki mingto ni Cho sumba garmen lecheba ran damshin guxia cheba ta, garmen lecheba liya degui chiwa ta, guxia chirdin chiwa, gopo buwaan che yubba ten zirishya la.
2: Nonsi, sumba di yinbi na garmen lecheba ni, lecheba che yuki mi, lecheba yinba li, tongme lecheba, lecheba ma shia la.
0: Lesin.
2: Na tiye cha ju le chungwe, jirim jugze di yinbi na, tiye gar lecheba che yuki mi ki gugi la.
0: Lesin. Ta shibadi garmen lecheba guxia cheba ra, lecheba che yuki mi ke len nam, Jinjung gi ji kelen chigu gila. Lecep gi ngak ju gugyur che gyu ti lecep che yu gi mi kelen ma che ban yana jesu chungwi kelen ma che ba yina lecep gi ngak ju gugyur che yu cho sumbi cha ju liya gendri kur gu gila. Ta yini zadag ne zu wo lecep che yu gi mi kepen sung gyung cha ji cho sumba ra lecep ngak ju gugyur che ba ti kong su chug min do la. Wani ya zhuga lal gendri shuya la. Kanche si le wangmen lecep si yun na la, wangmen lecep le kyeju kar kar si yun na la.
2: Nons, da wangmen lecep si ya di yinbi na, cha ju bi me ya lecep chiwaan mebata, lecep chiwaan le gewaam, lecep chiwaan juk zhiji ngar shin mi shen ki mingto ne lecep cha ju biba ya si yi la.
0: Les.
2: Da wangmen lecep le ya shamsa ki kyeju kashash diyan sha duwaan la.
0: Resha la, da jik ne cha ju bi me mi shen ki mingto ne cho sumba ta, mang dun cha ju bi wo yin gui di, do lo dun ba chubjar chibi cha ju yin gui la.
2: Nons.
0: Kisi ya cha ju bi me mi shen ki tuan da, Todam chebi tuengwe chaju biyo yinu gyeme gi todamdu zhubzhugdu la.
2: Nonsi, nyebiti yinbi na chaju biyimir lecep chiwa meba. Jigne shubi na lecep chiwa meba di zawa ne wang gur meba ham, wang gur ya nubba meba.
0: Nonsi.
2: Nyebiti yina lecep chiwa le gyewa di lecebe lecep chiwa ladar chibi gyurim na lor ya tongme wang gur chamse le gyewa. Sumbati yimbina, lecep chiwaan juu zhiji ngar xin lecep cha juu biwa di, tongme lecep chiwaan ti, jirchim tuungwe nye jinsik to tuunbe genki zamiito gyuriyan cha juu bimi ngar xin tongme lecep cha yu ki mi ming to ne lecep cha juu bibaji rishya la.
0: Rishya rishya la. Ta sumbati yina, doje gi mi cha juu bimi la jik lecep chiwaan yu bar yichi chibi chiru yu ki gyumze min to la. Ta doje gi mi cha juu bimi la jik lecep chiwaan yu bar yichi chibi chiru yu ki gyumze di zhe yu bi yina nguan chun lecep du zhub tu gu to la.
2: Nonsi. Shibdi yinbi na wangmen lecep siya di mi na nubi nye den mebe mangtun cha ju ki kongsu doba yindi. Lecep cha yu ki mi ji chung kelin cheba gu, wang yu lecep du gyur ne nubi denba ta. Lecep cha yu ki mi kelin me chebe wang ki nubi me tun ba yinba ta. Tile chung we jirim ju zhe cha ju bi mi kur gu yi la.
0: Rishya rishya la.
2: Dati ne mi ma kya su la liya gandhi shu gyo. Wangmen lecep liya ri kar kar yun na la.
0: Le le se, ta wangmen ki lecep liya shamsa ki ri kashish du duwaan la.
2: Du la.
0: Wang gur me bi wangmen ki lecep, ta tiye ya jik 원고르 긴학주 마체바르 미신기 민토네 비위 망튼기 체고타 팀그 리츠브 퓨비미 망튼 차주 비뉴 메바타 망튼 차주 비뉴 춘진 치미 민토네 체고 비워 제취샤라
2: 但
0: 拉林纳罗利亚 军都通途比理工기 我只有一个汉剧切不谈 一个体面比 看见撇剧当机 看见下不得不得下了
2: 那是 你不得应不应呢 列车不去往去王仓来给位王面列车不下的日下了列车列车不去往去王国的月家列车别别位列车不下就的一面呢王仓来给位啊一面呢王仓来给位车就谈的王面列车不下了列车那可是列车不往仓记者前面不谈却顺便没信不一面呢王村列车不多主不一面王店列车给接近给中这群图片了日下的下了但是我们列车不去往
0: 죽지지기王面列车不下的日下了但第七家都相信你最你取下即可的是呢列车别人一个列车前往咱们都有了马线不了二星多列车给切过别我你最第一个列车不你身上恰巧的空是多不他提来穷为接近跟踪这天是不是你最的细节列车不切有给你苦过吧 야나 레츠베 쿠르구바 땡기 치고글라 니네 레츠베 레츠브 치완 죽지와 시신도 나르신 레츠브기 치고비와 니즈디리기 레츠브니 셈게 차주기 콘스토베 왕메 레츠브기 제팀 중지기 타지 치고글라
2: 노스
0: 따라와라를 근지 쉬어야지라 근지 시리야 징원천기 레츠브스기나 원천 레츠브 주바라 차긴 카르카르신 좀 거기나
2: 노스 원천 레츠브스야 딘비나 심산 뒤제미 列车不切于其民恰巨西下王面列车把列车不切于其民恰巨西下王面列车不切于其民恰巨西下但我们村列车不切于其民恰巨西下但我们村列车不切于其民恰巨西下但我们村列车不切于其民恰巨西下
0: 我应该苦过别日顿顿完多了但列车不切于其民我们村列车别恰巧的一面呢王面列车不应该跟前途切切心善对接面了啊各自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 行列车给车距比我的情况等这些了。隔壁的列车车距给米往过的三百千米的往给往面列车给中这情况多了。
2: 那是你不得音频呢其实有一个问题的音频呢对这名车距比米了列车情况越把呀一起起别陆屯工程越把。别呢往面列车呢列车车有一名人年纪突然脱单面的一部他往面列车把列车拉开上过下一个月不说都不认下了。
0: 认下了下了。他说面对这一名人为年纪比呢三三他拿了最面不应过给了。往面列车把的列车车往面吧对这名马心不马子马心不听啊南面都下把面呢很也学会经济穷文明不他。对这名的拿了最面吧对这个米森萨塔诺兹玉米文字起不了这是我们恰巨跟中一旦恰音唐内心苦流的语音恰巨比米的历史的恰巨能做怎么给这段阶段的米能做怎么的文字起在这语音参谋了却用的生气起不不听这些了
2: 那是西北的音频呢往面列车恰巨穷话题列车恰巨跟米人一旦中华语吧往面列车给车主提出啊谈，列车车友给民人一谈中啊不怎么样，买不得。别呢，往面列车别让个列车车友给民帖子过不谈，列车车友给民来年来开尊速车吧。列车车友给民明托呢，看见一个呀明大贵钱，米线糖要从钱不硬币呢。列车车友给民了呀，脑子扛呀没办法塞。往面列车车主给脑子颇有硬币。列车车友去灭了，要从地里来冲围，跟着苦头就比呢，长下学不是下了。
0: Listen, listen.
2: 다디네 미마캬솔라리아 간데 슈교 레첩 치유키 미시베 제리아 낙주 레첩에 베웨 차줄리아 누비요날
0: 다디 망드윈 침슝기 튠제 갸단 디주 튠송베날리아 덴빔 딘데 제샤라 샴세기 니즈 제시 유비기나 낙주 레첩 죽지와지기 지네 카레스나 레첩기 튜가 롬밤 레첩기 튠제 줍심바 텐데르샤라
2: 노스
0: 니네 레첩 체유기 미 낙주 칠디 제밤 레첩에 낙주기 공주 체바 숨네 레첩바라 망드윈기 차주 비뉴 쇼르와 시네 레첩밤이나 레첩 체유기 미디 총바 나네 레첩밤이나 레첩 체유기 미인비 치미탄 치미 민비 전주 죽주와 제르샤라 제자야 레첩 체유기 미디 총비는 낙주 레첩 죽주 인비 레첩에 나르신 낙주 레첩기 차주 비초민도라
2: 노스
0: 다이네 레첩 체유기 미디 총비 체리야 샴세기 니주 제시 유비는 낙주 레첩의 비위 레첩 차주리아 뉴비디버튼 제르샤라 지네 레첩에 레첩 체육이 미 총부 시메라 시야 미세바 니네 레첩 체육이 미 슌진비 켈린 토비바 숨네 원구르 이기 나로리아 레첩기 튼제 줍신지 레첩 치완 죽 지우인바 세버고바 시네 레첩 체육이 미 마종콘 레첩 차주 비신바타 레첩 체육이 미 슌진비 키뱅기 체도 무튜 레첩 체버제르샤라
2: 노스 singe linke tirin ki gunju tan timlo si be le sin shun cham da ga she ge yin
0: xiam le linke ne mu tu ne de ge le gun gi chi ri le zen xian da kha nam sa ro na
3: po mo tirin rang gi am la li ya ge ji ang zha ji su ro chi ye ge tu zui a yu
4: nga chi lo li ya nyam chom che ga le yu di cha so ne cha ro si gu a nga da pa mi ni ko zhi ge na li de yu ne nga zu pa le tu ge ke ba yu be su le shi du
5: am la ki ran ya cha bu jin bu ma ba
6: 아무 참을 게 없지. 님은 가실 친수. 이내 란심제 제유 삼제 라르르미.
5: 나다 파문이 총기를 지나유네. 만주 발이야 투유기 개발아. 님은 가실유비 나와도.
6: 파마탄 디기 냠주 지발아. 투유기 개발아. 그네형.
7: 암라 기란 샤브르 게브디 년년 도스죠.
6: 나주 능미 냠주 지발아. 투유기 개발아. 그네형.
4: 바라다 암라니 슈스 투유르 투유르 접쇼.
6: 파마르장베츠와르 튀기 케바르 크네형
8: 발라담라 나즈사만 로용이
9: 보나 보나

生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庭人庭企业办公，票给龙庭信。给他那按照那三百来突击些学，我那按照提领给那三卡给我的学习。提案就是出版那短不怕啦，第一个给解决给一个四段那三段就他，就是短不那给不怕啦。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전 돈요. 추즈 고분에 주부파라. 감게 초두 레전 돈요. 추즈 주분에 중립이 파라. 암게 초두 레전 소 돈요. 추즈 중립에 조송비 파라. 선교르 레전 돈요. 추즈 조송에 주비비 파라.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전 돈요. 추즈 주비네 정업이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전 돈요. 추즈 쥐엉은의 주주비 파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윈 레젠 동교 추즈 주주분의 주업듄비 파라 선교를 레젠 쇼교 추즈 주업듄의 주업계비 파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 레젠 동교 추즈 주업계의 주업구비 파라 롭종기 투주지비 레젠 동교 추즈 주업군의 니슈비 파라 감계 초업듀 레젠 동교 추즈 니슈의 니슈정리비 파라 암게 초규 레젠 소동교 추즈 니슈 정니네 니슈 자송베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규 인비 헨게네테다 센시 능규 저와유

0: 러브 추디지
1: 추추디지키 원츠 추즈 렘바르치
0: 작도 부께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1: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0: 냠조 리미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 시키
1: 서초 강시키 유티 미남 경워치
0: 미리카키 등지 야게다 퇴문 부비니 中华民族的作者呢是党，读书呢是，日文呢是建议。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케 공캄사 샴르 점링키 티링 카상 시베 레젠 슈구힌 텐디 레젠키 낭튜엔 존니 디르쿠 시낭키 중국타 몽고키 탄구젠 고규 냠레키 라글린 시베 고스타 여러키 중쿠 로구 랑콜라 문진 체탄 그룹회